0: 레슬레세 체산도 디디레 마레심 나로레야 단도 박자시도 가키랑게가 아키랑 비진 팅듀르야 루블린 나로리아 롭존 나뉴 유송게 다 체산 롭데 데리듀 잠바 키랑게 심 나로리아 안녕송 그제르 중에라
1: 다 비진 그두 잠바 다데리 먼저 밥진다니스네 자도 다 로얀을 가부치니 기 문에셰 바사샤나 비진의 배들로 좀 제가 또 고급도 수도 좀 배다 백미스 배 그거 야고 신나는 말 안 되도 좀 말마 나한테 스토도 수도 좀 소기 지조 아자 계속 보나 좀 가고 또 그거 야고 신나는 인지 문제 맞은데 야고 제 정조가 다 가서로도 말래 자 고급인데 정말 소란 인지 문제 정조가 스테제 오늘 이제 마침 안 매일도 좀 받으셔 다 롭자 바삐지 몰래 권에 가서 수도 기다려 딕트 심규 봐 아니 밥 좀 당해서 내 신 차배 쇼가 틱틱 되어 봐 버버디 안 먹을 듯은 봐 들으셔 아니 얘기 신경도 혼수 벽에 내도 좀 봐 오늘 칠레 넘어지 날 내도 좀 봐 왔다 이니 대단하셔 저도 나게 초딕 부직는 지 개꿈도 안 되도 좀 오다 오늘 내 신경도 있지 봐 내도 좀 봐 개고 말도 봐 동안 무디네 장고도 봐 사지 삼로 칠레 줘 오늘
0: 안레 레슬레세 다 기란지 비진 팅디 르야 로블린 센테 독슬립디 잠바 키랑기 교제 람베톤이 주요비나 문에 고급지 인범마세 멜론디 데실레 제샤 다 멜론디 나로네 소소소소기 다 준단디 카즈 유메르 봐 세브지 톰범마세 소소 정리 컨제스 이야기 땅고에 텔이야 라가 세브지 텐샤 숨길 로 생남소 샴라 빠산 저지 라기 땅 잠나마타 시마 핀소 주준 라기 땅나베 띵띵 추루 시브디 신조낭로

0: 他听因为了平均龙津年纪来过南路了，其他个，人家主动提着南部去通学了。他，可个听这些热度怎么？其他个什么南路了呀？娘子对跟这些去哪去送了这个来了？
1: 那是他对的，是哦，平均年纪来过南路了，现在可可多是怎么？当学生们的，那没得话就去了，啊，怕么大，毕竟刚好就去。他大路年纪年纪，罗山先做对象啊，俺也去看了，有点啥子没有，对的啥。
0: 담산은 염주셔야 되고 나서 다 경고선자 강로든지 인진다에 갑시다 아마다 다 이니 다루 인진 민지 뚜아 사지매 어디스 내셔 다 담산은 염주셔야 되죠 안 레레스 레스 다 직급 뒤뒤 시합 시험소다 비례를 중요해라 다 군수의 기란리야 등조 근처를 신는 거야 다 뒤뒤 잠바 뒤뒤 샬 밥자 섭쇼르지 만나주기 한다 다 시바 노선줄라다 다 두스마 모시 존중하라 아니 드레스 레자다 좀 말하게 니 이모 저토지 내서라 다 음 랑기 다야 보더니 내시디 랑기 다는 땅 톱도에 쓰듯이 막 뭐 저서 만드시라 최선 당도 깨지지 매베 고급스니 지지 요밀 샤브레 사는 시 니 좀 말하게 강가 건네 고부 최선 당시 미바 춘주 감자기 니 좀 말하게 니제레 산업 용결이라 근데 좀 마시지게 땅 톱도에 기당 땅 톱도에 쓰듯이 막
1: 시간으로 말 림베 제단도 좀 안 좀 말하게 내가 비좀 총스 한 뒤에 제비지 단도 보도 니 베디 냠네 유유블 아니 좀 말하게 다 가딘 지중매 가발레네레 음 가나 기타 다야 그 고고이나 바산데시 도주베 나데 조도 니보 쪽에 스제 좀 말하게 갑레 감자 다 도바기 맞아 라지다 도주 계시 파나무 쪽이 가딘 주니 미제 모두 바사시는 좀 말하게 소소기
2: 라지나소체를 오늘 드릴 다 젠자 좀 말하게 다들 모두 잡조다 음 카딩만 그 프로젝트 그거 만고 시나 제주로 오 됐으리자 로 생각나면서 다 버선 듯이 라콩에서나 제소 제시기 당 잠겐다 공 정리게 인소네 시바 시문 망부지 소견 나오리 단도 공개 차례지 나오리 다 차례디 가르레스나 공개 제소기 망추 르양 속부지 소와리 다 재산 디랑 안주 리젠 나로리야 공개 제소로 망추 르양 속배 나로리야 잠비 잠자 가지 세나도

0: 다지 기랑기 잡듄이 내지 야면은 르얀 직수 망부지 있는 거 알아봐. 다 단대 뒤려야 기랑기 레가 쏘다 갑초 쏘디 그게를 시작이 나라.
1: 나세 다 뒤라. 잡듄 뒤다 로징고 내시 봐. 사샤나. 야게 공사다. 그게 공사에 로지. 날날 침미시 망부든 제메. 다 로징 나로 로 강부징 나로 쏘 쏘디 르얀 직수 디가나. 쏘 체지시 위로.
0: 아, 레레세 레세. 다시 기랑기 문의 주업이나 주연 랑과 디 강리야 친제다 튜니 예베 레가 가르 세요나
1: 나세 따디르셀 튜니 예베 레가 스네레 단장가 롭터토사기 롭젠 체세 라사 너리 호비 자장 롭젠 기 롭젠 나로 로마디 예르 파 소소기 심데 파 러비아다 응 소소기 누구 뉴슈 요기 건조르다 카팅 춘주르 좀 도비하기 데르샤 다 달로기 배차시는 건조기 딱지기 링게 루얀 조정간라 딱 예보디게 치제 콘솔라 아니 잡대로 치르주 아니 예 론절로 그래도 좀 다르 주 근데 콘솔에 굉장히 타치로기 가딘 침부간라 다르 주 조금 소소를 전나로 주 좀 용서로 존재 있는 콘솔에 되나로 저기 니도 잔나로 보고지오리 저기 로데기 레소나로기 괜히 보 트리 사지 아무랑게 아니 콘조들이 달로 줘야 돼 콘조 같은 총을 대지 몰라 안 보고 있대게 난조 달로 같은 총을 대 유대래 이야 난조 치수 같은 체리 비가 내게 사실이 오 언제기 보고래 심주로 지래 콘조 소소소소 잡는 주도 잠말래 다 보고 심배다 만장이 된대 좀 해봐 근데 보상지 대야 유 사실 라제지 대야 유 수도 좀 오 진짜 총도 좀 많이 쓰면 나는 오늘기 버버지기라 다 들려 듣는 지교도 좀 하고 돈이 됨을 드셨습니다.
0: 샴라 빠산 저지 라기 잠낭 위에 니레세 시바디 세조낭쇼.

0: 다지 르소기 챕드윈의 르바다 콘르슈 심버지 르양기 직소 딘데 집에 팔라 수준 르양다다 팅드기 르양디 냠지 체네 셰 망부지 쓰여나 요르바라다 냠지 세기 시디르바다 고두 삼방문에 레라브지 마리 당도 오네 계지가 아 강에 망부지 체유기르다 케주 민다고 르양디니 섬드윈 근제 제제는 거나
1: 나세타 인데스르샤라 수준 르양다 먼저 팅드르야 타 그거는 니 맞아셨나 춘추 감자네 딩드르야랑 잔제 용도선 봐. 심나로레 엔디슬레샤 겐제 엔디슬레샤 땅감 주인 지민지 수준으로야디 인지민지기 근진지고도 이양 근진 재단디 다른 게 문제 제가 사셨나. 배사셨나 조머런 지면서 시에지 권의 국도 찍고 찍게 하지 보고 질럽 샤바 사셨나. 보고도 신조 이양 보고디 기 수준으로야한테 대배기 딜레기 말 그랬어. 오 조머런 지나서 시에디 님부 시나도가 나 모두 내 조물을 지나간다 장외 시시 밑에 장가 쪽으로 뒤기 따와디 레야 뉴뉴를 잘 너무 너무나 되게 치유해서 친선 다른 게임을 내시 마셔서는 딩두이 마셔서는 더 로얀기 나만 망보리 딩두이 로얀 나만 망보지 다 나도 수유로얀 초 섬지 제재기 다 충이 년토바 아니 미게 마셔서는 오 대 차 나 낙벌스도가 사벌스도가 사야지 이제 총대 야구르시하는 게 다 드네 수준 그런 양다 딩들 양이 송리지면 나눠라 체크를 각쇼도 그랬었으나 수준 양이 시기 잡아도 말아베 강을 딩들 양 줘야 돼 어디서 근데 이 채널에 딱 여자 수준 양 그런 이 사실은 먼저 매배서 결정할 때 이제 배디 차상 무시 하나 차대 알아봐 딩 나눠도 딩들 양 야 죽고 유도 좀 봐 간다 연락 가시지 노동 좋게 되게 하자 수준은 다가다 고네 구도 우주 사고 제 시작이 네 되가라야 딩들은 우주 제 주바 사사 근데 매드 강아 돌시 줘야지 매 수준에 돌시 치 안 딩들들에 돌시 치 많이 좀 내매 어디 차도 뭐 최선 되듯이 수준으로 하나로네 예나 카시지 노동 좋고도 대탐심도 딩들은 하나로네 예나 카시지 노동 좋고도 안 되네 군인이 약배 착각으로 니 보송 제시 통나
0: Siamla Basan Chachilaki Zamnang Hwe Gepsu Shibati Senshonang Shou

레세 다 셰디 넘버디 수규링 수규로야라 이제 이야 특히 요구단지 수규로야디 컨테스 셰디나로 로고도 먼저 수규로야디 넘버 컨테스 톤이 미신빌 파 냠주 주고도 어디르자 디 손자는 먼저 탈로 자리 탈로랑 먼저 단다 그브라니 디 중알 클로 먼저 그 클로 클로기 샵조랑 소야기 시에란 소야기 밥자란 소야기 디지 좋아 고급죠 진짜 아직 못 지냐니 근데 글로이 맞아서는 안 하죠 그다음에 또 수주링 안 하고 배드 케이스 뭐 신나지 연락 차 돼요 다디 뭐니 맞아서는 안 하고 배드 들어와 글로 되네 만족이 잠네 링부 양친 나서 보게 된 얘기 전하지 마시고 뒤에가 샵도 접지도 좀 막 아주 너무 여기 시에 샵도 나로기 나숙 전부다 안제 메두사 봐 넘버 4번 지금 됐어도 오 근데 세제 달롱에 글로이 세제 소요 오늘 쓰셔 되네 이게 마친제다 등산기 셰소야 갑조다 다 셰소베 캐주로 셰 던교 강로 캐주로 어디 차야 돼요 레인게 빛차샨 레스샤 다 넘긴 건 저기 정부 정부님 좀 되잖아 봐 셰단 좀 잠에 단에 자 기타 단에 자 강로 시수이 비 셰시 당초 뭐 렌지 가나 미 강로 단신 비 셰시 단 코나지 비차 두고 내난다 하고 이야 Ryan dikso sebe gyurim nalol, kanko chunjuji nalol, Ryan da sarsum gandesi chego dosu duzamba, nyenne shena kesi shedi nalol, denke ki shizi juyo ba, denke ki shed danyan juyo na, nara sosu ki sarsum ki samlu kyakung di chungu shena chukil, o dosu reja. Ta be shasha nangan zudiri, shedi, payu shigizi ki shedi, oya, ta payu shigizi nalol, sosu lakyo ki nechu ki xie, ta payu xie gita nalwa zhanan si le shi jide moja jik tuji, nga kare kare jik tongji chenjo, o dunje jiki kor jangan xie gyo jik xie jio re ta di kesi payu xime jik mi nyen yu zamba o xie enje shi duu samsaro jima xie ki xie di tebe ki chonan da nawa dunje le ma re ta yiyang xie di kajang rangla payu xie chi je xie di go ne gub tu ki babja rangi zangma xie je xie sing me ba xie dan dan nye me na ta di nalwa zham nye jine zhado 마주기 시시진에 자도 링부진에 기 자단 빛지 되는 자마 디나로 오 나는 엠마 보이드네 디도 좀 많이 듣는데 사서 코로소소를 니게 전화를 해야 되기로 와 먼저 리베 나로로 디 통용으로 와 내면에서 되게 어디 지도 좀 봐 다 시에디 시에디라는 때베 다 배차시 나간 저기 그다 지금 지냐니 시에 보이스니 시진 무슈어 말 이내래 시에니 니 주나로로 삼만 자 주다 저 리베 나로 코르교기 맞아 주 통용으로 어 됐어요. 세상 그분은 일단은 세수야 카드로 더 조대니 자당랑 장마 제지 세수임 해봐 세 단위 매우 제지기 세수야 돼. 어 됐어요. 근데 조직이 수교를 해야 되나로 누야 어디니?

야쪽부터 샴니 고지요노가 진혜문나 알바 도시 자희가 랑노가 쇼잉시 비앱 진혜문다이나 제적 튼든당 참비 자희문다 향니시

동호 찍은니 닌 찍라 처들 동키 접자 톤니 사제 렘버 실타 나가틀 무치기 닌 찍라 영니 텐지르 동키 뜨게 레든 들은 제트바든 루 찍라 머뜨게 랭아이 응암 자딘다니 영롱 저통 실타 나가사 무치게 처수들데 나가사만비 사차 돈 녀히 몽아요라 롱고 나가틀 무치기 노자르 잠접생서 롱고 노체 무포바시다 nganchui tengka mangpun danda yelan zan margui nganchui thangchi rang jing ga thrma nyung zam chopa dang yig par jig kab khongye nikar khwa ni khuwa duan chung she pa shir chul kab thengjian bal shang she pi khuwa rig nyung zam tong wa ta tung nganchui heng dung chig zig na yung chu dung u chig rin thang hi par shi ni che shuk jing duk la sung kyub shil gui

남가라 팀버 코어싱 서실이 매도 시에도 루양 니셈기 추기이 루시의 퇴계 레모 담당니 대신 담보시킨라 루시의 긴낭도이나 밤에 시에담다 유미의 저와 삼식 중유 제장 안주 루시의 난기 동어디 용어라 자

우양기 쇼고짱네 아주 터링라 규진 튜닝 된베 레젠디야 죽두에 참을려서 드링기 죽두루시디니 신점타 민둔기 캠버시 양더디다게 최네 나난주 편주 제시 민둔 휴신 라리아 로양기 인직디나 제외 민둔 휴인 현재 휴대전화

0: 무제 협수 캡세 균등 왕치로 동진 유보다. 등기 정신기 협수 리리기 무제 갑교로 협수 치로 동화. 협수 리리기 유보 토르동다. 뷰세 토르동다. 갑교로 나리 라고 제휴.
1: 디그리아 쿠네 비웨네 주 스타코베 아시에 멍치 주구마 종우칸네 추도 중화신나. 뉴토 숨출로 립튜. 아시에 마 종우칸키 로고르키 촉첸 제베 무즈 주뒤 지베 시큐 데미 파르네. 아고 통조로 니케 파르싱 교인시. 조 넘시키 딤시타 라르키 종웨 뉴코 정진 신기 지교로 사코냠 지님튜 정중 송교타 망조 펜디소 개콘키 멍치 주구 남장라 갑요치니. 콩미 변조마라 튜유진회 균튜콩비라 갑교시교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니도 니저루르 점리차제 속진기 우진우조티 도주지베 세니니니 세인나인파라 공소제균바타 决定做你 중교로고이 념주념주제바디 라단진니 차지파통기 레원직튼소바주경제구시바디이 오소진 과라시비 주경추구 차지 파토냠레타 주미타 소디 링류소기 주둔라미티 옌라 링티 니슈접듄타 차지 위나시비 므마 짐소소기 제고 열규임바시
2: 나모 최딩기 양다디네조 드라 피규르긴 도자 니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디제시
1: 디글레코네 비웨네츠 니셰티마 랑게키 치게토 자드 슝섭칸타 슝섭포니 초비 교든 교진라 딘치쇼회 니닌 총도 공소체니 게지 자조미나 타 렌토 중화미마 지튠 기급 운니네 롱튜튠디 코로와 딘치쇼바타 자치타 냠레 루리나오시 에즈오비아 자드 중국 슝섭칸키 어브제게 나지토 자드 중서포니 초고타 냠토 니튜 게든 휴진라 딘지쇼웨 니링 총도 공소제부시 초쇼 군주키 주시 시진핑큐 뛰어나오웨 고르시부 최고 신부시를 최대형 학주시 마세 중국타 에즈오비아타 중국타 어브제게 나지키 자조지와 규마체발 지습 지딘토 주규 뮤틴 슈나오시 틸린토 자드 중국 중첩 지목한키 공소 재배 기준 휴진라 딘진 수회 니링 총두토 틸린키 레지카기 미네 중국 공비기 총재키 고래 정신키 튜닌라 최초 딩조 나오타 중국타 틸린와 켜공카키 비지냠레 나로웨 딩습 조규 유구 지심시 인치르 자드 중국 중첩 지목한키 공소 재배 니링 수회 총두토 조수 군주키 중국타 인지 냠레라 듀람 갸침보 대여비 총이부 개공 카이키 비지 냠레라 구디 동치 리키 사람부 대여 지주부시
0: 디글레군의 비비네스 냠디 계속이 주리타 신뢰 직속이 다우고베 진슈 제니 캡차 제비 니도 니즈루르 점리 나세니 수시비 니슈 레멘바라 나세 수비 콜라시비 사체 신규르도 진비 지기야 균 지칭 통주로 주영타 치와 주신 유징 콜라시비 벤조라 로고르키 경균 폭세 아고르 통주로 개돈 되기 개준이 아고르 통주로 지주타 숨동 바르신 유버시 니슈낭 뒤송수 나세 냠소로 니리신 통친 지바탄 뒤니 계급단 서구 국주 고지기 냠소로 제주를 결련 제배 개균 지칭 통주로 지타 제와 고려 개유바타 대낭 중국 앙당부임 중국 중캄 냠소디 계급기 시주낭 주유배 시균 침표권에 낙제 냠소 제규 시지 된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스 어제 总统 트럼프이 다우구베 신주게니 어르타 이젠키 인치 트럼프 튜미 동지 초규네 최진 지지 체유 지주부시 닌티르 이젠 인조레 쿤키 니스비네 이젠키 친지 부자 아르기치 이젠키 동지 초 카타르타 호르무초가 라리안 고무지교타 인치 트럼프라 구디 동규 지교 자긴티 추도로 체바타 카타르키 이젠키 추시 어제로 규주 체교인시 이젠 초네 어제 连정 我们 고신유 지주부시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Chu 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do yubbe chijuyi, mu chi yishinzi lembar chi.
3: Mi ch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4: Nyamzho rinu zhe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3: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 chi.
4: Nidhi khaki tunji yakye ta tuimung kubini 中华民族的作战内容和读书内容，热爱内容，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생글랭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리젠 슈구힌 텐디 리젠 키 낭튠 조니 중국니 토다 바르숨토 디엔리타 게젠 덴페 냠레 조그다 시긴 시베 고스타 튠지 템습제티 지베 덴자 최경라 구디 당티 유구체웨 점린라 디엔리키 도쇼 눈신 유베 고스타 중국 남페 팅접젠리 북변 최경키 로트 응바르체베 코 게지 뒤젠 뉴페 디시 속신 급 뒤주버 초부타 중국 조키 라제 사투르 구디 당티 닝드 뉴베 냠레르 쇼뉴 격큐 부구 제베코 중국 소마키 제시 닥진 멍추 멘간키 모르타니 히아 멘주 샴티 슈베 고르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즈남 센런나 딜루니 보즈르 계급키 냠레 제티 러니 슈코르웨 러시히 힌두니시야 롭친 이시야 샤류난지 중국 심주디내기 심주퍼 러노 디프로히 년세콘 사르괴베 젠드탄린치크 보스르냠레 균체 미바르피게탕 도치르진티 사르탈 촘르타 피게 조심피게 급키 피게기 담커 갸치르동화탕 기지 기지수화 치르동치 레디 기진 코든체 유프시 종교르 조크 보스르 계급기 우유좀 냠례 나르웨 딘스도 당티 콜레지 비주교타 계지 직수 소웨 난슈페 뉴버 체로 동구시 주샤 로노 디블로히 로니 슈히시 보스르 냠례기 나르 박차 스무샥초 테니 벤조르키 타녀진헤 사타 벤조르웨젠타 티웨 계급지회 콜레지 비로조스 냠례 지별레티 계진직토 교류시 Sarbing Yuka, Sabata, Bosir Gigip Ki, Che Dom Socho Guti So, Zupti, Pigger Josin Big Gigip Ki, Mangu Dujiki, Tablum, Gatir Donata, Muiza Dimbo Yunkur, Damka, Sabako Dunje Yupshi, Tedan Chipchi, Bosir Gigip Ki, Song Tu Macho Gun Tunga, Gatir Chimpata, Sisi Mulur Ki, Juxi, Gun Chemi Bar Pigger Chinti, Jordan Tang, Singli, 센세 로브소 지소기 링네 능수나소 베리소 캡콘소 냠레기 람수 게캠간수 유지주샤 로노 디블로히 보스르 냠레 균체 미발피게타 도브치르 침프티 잼링키 남파 둔도 딩섭조타 콜레지피 로조 소지 정신 피게 조회 둘럽기 럽균탄 둔유라 가치 피게 조신 비게 급키 콜레지피 주경키 투입 정신타 담시에 왕처 치르동화타 계지 직수 소외나 대외 망원 슈페 투몽기 제베 강천 유시 지루니 동이 주접실러 버실러 로규 정신키 가게 중화타 니동이 주쟁러 현동이 시야 무시 공미를 교와 대도니 버실 냠레기 도실러 피게 조신 비게 급 대외 망회 땡조 토버 응원규 지주도 로노 디프로히 보스르 피게기 로규 룸피츠 중국니 토다 바르숨토 디안라 게젠 덴베 냠레 조다 시시 조시시 진핑키 뛰어나회 조고 사바타 체답 사피 보스르 게급키 냠레르 대외 카초 세부 뛰어 규지 주유바타 콩키 중크 보스르키 콩토 게급 망토 동화타 보스르 치무 냠레르 구디 후르타 당와 대돈니 고예 뛰어케키 냠레 두시 쓴불리 신부 정신키 속보 충충 속보시 마인파 피게 조신 피게 급타 조초 3인체파 가치르 당원시 인피 문진체 유시 중크 냠레기 두시타 조고 뛰어마세 대통 사르비 무칸 사바타 멍시 지구 냠레 라제 냠주 속히 제대

Liga, Chumte Chimbushi Tobe, Tona Gichu. Chizet Tokui Ki, Chubjanga Tangmolo, Luchi Chibeji. Nara, Shungle Kang Jam Ki, Nyakantu, Lojibi. Gichu Han Hung Huya, Nyetiria Zuyonso. Kangtibia Gaywe, Chiling Ti Tongweji. Ku Yamzun Chimbu Gone, Timar Pubje. Chingne, Yuma Chungbu Yumiria Dawata. Nine, Lingpu Zirjolia Pugibji. Jaya Tam Chakuin, Ganyu Yomaji. 지세추 티네 고용하리야 기랑게 칠린디 표주 당신 그 유배 지세추 티야 나랑 도트 진배 튀리야 타주저야 타로에 가르시 진진 나이키 로마 포망 부지게 규추 잔예 켈지 최진키 지야 유머기 시비 시리 단지 원수 지르게키 토지 강진 차상 켜부지시 치수 아버지 딘딘에 같이 와타 김기 변조를 기억해야 시험을 진사. 광모 13 괴비의 규초 장년티 년유토야키 지나마시. 제사, 네 삼로 시숨 중이 담배지리야. 사고지그 생리야, 네강 고리야 균제, 순두마부 코너 세제 대비히. 팀체 체제, 네 초월 조주 고릉아잠 준충투소. 디네의 진공마부 제제, 칠링신유제, 저저 유비 봉카나리가 상급급지 체비 로카시에신 최식 체비규 아노 우중아 고주 상괴 시리니시 동토부총리야 영이 고고월 잠데 미초망고 두사야 첩된 체근이 세계 로야사시 다시 기초한키 로스틱팀아 칠리리아 토난 치부티라 나자리가 더고침부시 기초 디모타 녜 라고 요요 체제 지라디녜마시 미생게 대야 류브시 지제비히 티네 녜콩리야 랑게 따부자기 구제 주지 교월지 세아기 제디지 따로나 세 쇼게비히 세티니 칠링디 소전해 튠지키 잔녜슈디 마세 나웨 두지크로회 창진 교로 세시긴 바 녜 카순주에제 세토바 진료링계 공토 괴묘링계리야 조모보 슝홍조이 잔비 최세 대권과 기도 순수소딩 최기 지통 시비 점종증 제티 뛰어체 인제슈비히 리진지면나 무티위제 점종티 낭도 항문남 인제슈교히 링계내 투도 투스나 유부수 링계 주된 자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2: 생계린지 공감사 장미 긴세에 따라 겐구르 슌지타 냠다 경원이 중화 미리기 제독 대비 수준 시인라 멍시타 지변 쉽슈 레동기 속신 양인 레젠 공매나 만조이나 하자 총기레 멍시 레군기 캬공수 유베 하자 총기레 잠지 지조 레돈 쉽슈 튼조기 겐구르 다오 좀라소 제돈 진디 쉽에 저버 파르제디 구딕 쉬스마이 데링기 레젠나 콘다 콘기레로 조 롱우 추그잠기 링려야 케르갸타 냠다기 겐군 넘려야 쉽슈 주베 용조라 당 낭심기 강엘레 남바르 게디 저와 탄 최고 치다라 진주 콜라이나 샘덤 흑불 송베 저버 메체티 구딕 쉬킨베 랭게네이나 제돈 센조나로나
3: 그나저 라비치문 토염버리 다 장물로지 지원당을 차시하베니 시행을 차시하베니 통계 차시하베니 첨부로 봐 이네 레리 신다 마담이지 창매 두명도 레리 지소 쉽쉽이 레리 딘데식 담이야래야 삼 크리스탄
4: 땅 데 나리나리 데시 브라지 시하시나 땅아리 파마 있는 장아리 발라에도 고즈 있는 자 ni agula khosu ina dha, khosu ina dha chunchung ko dina dha minna rabu cheya dha ina dha dha nga zu lungba dina pen tuya dha chunchung ko dina chiyu yore dha pishaka chana dha nga zu payu na dhidu nga dha si khosu su dhirba, su ngu yun duyan jen dha chiyu yore nga zu payu le ombu chun jen dha yore dha dhidu nga zu chunchung ko dina yami bala gen dha rabu chi dhi chiyu yore ana nga zu lungba ina dha, ana ma shen dha rabu chi la dha dha ma tuya dha si pen jo mab dha su lada dhruma tuya tisu na bala susu kurangi di cheze dan bu mom lada tamri cheze an arele susu di tebri ba dan chunshugu di nzir lewu yuri bala ge inji minji min robu che tuya di inji minji nzir si deji ma desu nzir si lusu mom di nyuyo an arele di dan da chunshugu di nzir bala nzir nam desu nzir cheze ᱱᱟ ᱥᱮᱱᱟ ᱞᱩᱞᱮᱱ ᱫᱮ ᱪᱮᱭᱟ ᱫᱮᱱ ᱨᱮ ᱥᱮᱱᱥᱩ ᱥᱨᱤᱱᱟ ᱡᱟᱠᱟ
3: ᱛᱚᱢᱮ ᱥᱟᱢᱫᱤᱱ ᱥᱚᱨᱛᱤ
4: ᱚᱱᱨᱮ ᱡᱤᱱ ᱫᱩᱣᱟ ᱟᱱᱫᱮ ᱪᱮᱫᱩᱭᱮ ᱪᱮᱫᱮ ᱵᱨᱟᱡᱤ ᱪᱮ ᱪᱮᱞ ᱦᱟᱵᱨᱟᱡᱤ
3: ᱡᱟᱨᱟᱥ ᱢᱚᱡᱚᱨᱮ ᱡᱟᱨᱟᱝᱜᱮ ᱪᱮᱛᱟᱱ ᱫᱮᱜᱤ ᱢᱟᱱᱥᱤ ᱜᱮ ᱞᱮᱜᱟ ᱛᱤᱱᱟ ᱱᱮ ᱞᱟᱵᱚᱨ ᱫᱩᱢᱟᱱᱟ ᱥᱚ ᱠᱮᱝᱜᱩᱭᱮᱱ ᱫᱟ ᱪᱤᱵᱩ ᱯᱷᱤᱢᱮᱞ ᱥᱚ ᱛᱮ ᱡᱚᱭᱟ ᱥᱮᱵᱡᱤ ᱴᱩᱭᱟᱜᱤ ᱛᱟᱱ ᱛᱚᱢᱮ ᱥᱚ ᱥᱟᱢᱨᱚ ᱜᱩᱭᱱᱩᱥ ᱱᱮ ᱡᱮ ᱛᱤᱢ ᱱᱮ ᱪᱮᱝᱟᱱᱟ ᱡᱚ ᱵᱟᱞᱟᱢ Tesho nanglo le yaji kangye yuwe mangzo le yadin te sosho kancho jicho ki le yagis xeba da tuinim tu jie nga nanzo bugu taki nanzo chuncho kable yinne to slops kyungo rwa ta nga nanzo sosho ki che tube ki kyabung nanzo le ya robo che kancho che tumne yabu yore che che aze che tinte sungbo rwa te sungbo nangzi ki nanzo yinne zi labda tuinbe che le ya daga nanshi pala dam la kunzo ki shukin le dinze ki nanzo yinne tamgo dinte che rwa
4: chan
3: tongme da samlun gu nung si neri yang shukin tepsa si neri ten nga nanzo yu taji pamiya tuwane tebe rwa
4: zi
3: nanzo yu dorudu nishi nga nanzo yu tasha agi taji zogan keche saya zi towa dinte rwa chi pama ni tongwe to ane chugu kegen tangbo diyam yinna 미드신이한테 인스에
4: 숨고
3: 와. 아 근데 이제 계란에다 대슈긴 딘데스 대제한테 레그디 치워르 와. 아 스타다리. 당나서디 레그디 딘데스 타독 제드 지난 당불 앞으로 전 제주고 명시 레그 제드니 만 텀베레
4: 니네 명시기 대 레체버 봐. 레데 제인데 제드 안 좀 다른 거 명시기 단 거 지금 남아 고소대 딱 근데 제우레스 이제 그거를 야보시라 좀아 그거는 이제 라제는 아래 다 그래서 레사 코나로기 단저스지 나자치미 퇴비부 지르바 안데 인자 안데 그거데 제잔데 다다 안데 야보시 그거 야보시 좀 안데 이제 제브릴레디
3: 아 알스타가 나서 숨어서 당도만 기다서 이렇게나 문세기를 얘기도 제르바 아니 쇼 다지 인가나서 멘세기 잘하는 얘기가 근저 다지 지속이 쉽슈기 된데 튼소이 수부이나 아니 야부지 여르스다 다다 기라는 거네 전에 제 삼도래야 따주고는 이제 어 내가 된데지라 소소 초부지 조제 내가 된데지 최삼배 삼로 다 된데지 지외고 다다 기라고 나서 다 롭도는 연의 제 카조지 되나보다 기라는 게 멘세기 다 그래 슝글 얘기스네미도 다 슝기 직시서 말이 지네 마토 이제 엔 게르게 튼소이 수부리베
4: 제 도스르지
3: 스타다 아니 제 튼조디 수베 교림토라 야기라나 야지 강에 함냐나 디 수베 교림토를 담니다 이제 마부지 도비 봐. 예 뒤뒤 제 양기라는 게 밑에서 두바야 제 가래당 하나 저 세시지 엄마로 ti kandiyo zile tseji sinje mitis duguyina. Chizino kunzo samlo tangyo, yamino kunzo keje sheyo, yamino kunzo lege de zingbe numgyur laso kutinti.
4: Ta nga ta tingzo de zuzo de ta kanyesa na ta dunduwa na ya ta nga zo pa ngozo chega nukruba ta legi na le lege de raya njisa ta gila de nga de yin si laga nukruba gila nga tingzo de sabu sabu yindu. ngare de na le khar che na kang yor se ji nga de kang de che ji ji de le dung ye du ji de le kang yin se nga sen ra sang mu du ta zo ma jue ra ji ta ga jing se de yi ta de le khar che na le kang yong ge zala de na lu ma jue ra ji nga de ta da sam ya kho du da ma jue ra ji ga jing

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炸裂在属于特色营。
3: 这个理念公开是，想不拉三九零年炸裂在属于营。这个联控营被问的最。中华民办集团改革五年内，龙头就短短可了话，电力学位年龄程度到个别菜送去年级国模，民办操干钱么都操不成。中共中央改革局主席、改革局主席、中央文委会主席习近平年龄程度的学位马赛，总写开心了我是。今期团员政府随喜不谈，六年大话语，中国开学点别基础程度冷落以三级全部没不谈，让改革局长马拉谈，局长又不停留间隔出现三米七八的脱落情形。中华民族的家的乐不起文具体国特车瓦的教育。按照一起电波谈民变电给起空特电波日日新不起立中年乐不起为中国共产党谈乐不起为中国民马乐不起为中华民马集团结合不了文化的年纪年就能源。李强给年龄从头做教我谈赵乐基谈王沪宁蔡奇丁薛祥李希韩正界年龄从头的学语不谈。中国谈七届紧密改革上各种建立，中华民办集团改革及中国了这些政治需要不是。民办操干项目水平从前途，老为南北的扎心，推进给扎西北南北看有不是。主席的被套图，我们及其为改大改有不谈。记录接通国际十九十五六年，年度年资助落西北，恩格项目提大，他的满意程度扎当热度起来。其中秋水集团谈干么送去一套。中南坦电别准确人员处习近平所党坦结合及国际路段随段从前都批不谈所有的用途天命得不着听天内习近平给松懈开心闹事习近平给你党中央坦给谁积极看给十许年给用美丽卡给民马谈中国民马精准马给归特不谈拆迁年度崩地被马满足党小卡谈党小康了也没都被免了接纳推进给这些来学习谈香港 Mixi 时间可以变得谈，澳门 Mixi 时间可以变得台湾话，其他的学别变得接纳，拉上水面给什么的学习谈。团员准备能中国组织参加了新国的谈，教育的能跟杂志结合谈，以及初步接纳宁踏步内托起些学习影响松度。习近平提，龙我团结团队能，让人党给民望给你青年，别存两米七八九。变就空别新都牛肉谈，基础有人电力就为我杀的全部你对于不谈，可用呢就真基础军杀的话切据罗家谈不谈别别的没别工具的雄心，可用呢基础人路停车间给多天结合不准据罗家谈不你别别的没别小数把俺的钱币断绝进行于，退个不地里中国三百了怎么能用呢土国的钱币，中这土白了俺就不不叫我谈。中国南北停留间给维东电别团聚了，一起给庆越级松度。习近平给落地小区党用谈，改用空屋层面也给尊严谈，各界别特批。罗安生给七十个中央把总体拉到了前列，来顿下了官地电梯东行去。让给一边就给女秀贴挂了前列，短途举报谈，沙巴谈两百超速卡路军话，下江七百丁秀谈孙秀文不谈。党坛结构及恰恰拉从这三不谈偏这三不团与其松于习近平给按照电脑也准给列个记者为公司军军谈空皮给都是三不七三万谈念了开话军用的六大的七八空皮给南部三不军用的对吧就是国营二位定十的动画空皮谈底下即就是七个二位六八的七八编就军团案三不谈六百小时空皮主角的军地动画盲族建联谈，勒索电梯动画节切的；罗氏被密切谈，连根立柱扩大七八句；罗安生给七个中央被国也不惜做国系送去。习近平给，按照改革进了冷路泥潭，香港为香港讲话，澳门为澳门讲话，采取让共解决起，罗店局面硬六大七八谈。香港谈澳门改革空白给全用谈，特别六百国内严重用谈。相对学校的教育的前年，约定他的给电力军权机会。初个也有你怕的给别的谈，你们来识别谈。台湾让前设备开车都不去了，当地太极都动画。 지조 돕슈기 태도 제발 목을 제바 조가 예윤이 바르기 제와 시위의 공도 배워라 군디 동화 제기 통해 매개 공부지 교르기 자세 진보로 군디 동괴시 대낭유 시진핑기 안수 랑젠 랑다기 시디 치치 시주 균균 제바탄 콜라시비 최고 정부시 등교 제교로 군디 동화 미르기 레왕 직등 소부 소교로 군디 동화 제기 통해 gyundo tan seng sin nun tiso nebe zemlin la denke zheng xin ta chang chou yin nubo tewe mangwa nun gui xie nian su nang yue. Nenlin cundur shugin che su tang tong, bijin du yubi zhunggung zhungyang qipsi ju yi wu yun ta, zhungyang shuji chu yi shuji, zhungyang mu wi ki zhu xie xun pa, gye yu mi ma tu su yun lian wu yun lian kang ki wu yun zhang xun pa, gye si ji kip kang ki zong li xun pa, gye tuan wu yun, gye kip de si wu yun lian kang ki zhu xin, qie tu mi ma chim kang ki kun xin, 借推民马习俱抗击习俱古籍借用四追击主席宣判古籍及国内的七天能为陆屯平安中央母位及乌云及监协永为陆屯借予中央登西芒索及这位迪卡坦毕竟中间的给监护的话盲嘴当秀卡给中央坦借用所送娘的连锁给监护的话当秀抗了杨米多被民的推民毕竟都预备切记坦随即前年给省队加个投片给推民 借用给眼罪别上瓦坦温退民的退民米利泽归及电令坦孔皮吞之界了切记开金下别成用米利给推色民了毕竟都预备香港米斯西金归及民了坦澳门米斯西金归及民了并得台湾瓦坦切对中国瓦七孔中国为退民中国的家对阶级卡给熊色法中国的家对阶级直属卡给退民 七阶级日记开线卡级所看年龄从头的学员感觉是样子中国谈七阶级工具次中华民马集团结构五年里龙顿就顿顿过了哇这是地类学不谈中国谈的结构别谈民马地基地谈用为民队学习中国民马谈怎么能结构卡给民马玩的给杂作给我几十趴度那边民队省不学能源这个连库内比为内次
4: 陆军邹家华古代的龙雕刻的玩儿正式学位熊梅总督到古别曾经古年毕竟图操不实中共中央七夕局的军联委员给用密码推送军联委员联看起委员长赵乐吉熊梅总督学不实陆军邹家华的中国空战党区培训党员团有人年岁提别陆家新干的起空战生路起特进吧九米车人给三十八 中国共产党各局级别中央七夕局级委员，给自己一个团体，定义总理选拔，各部别给用密码推送九零五六年团体委员长宣布解释。中共中央七夕局级委员，给自己一个团体总理选拔张国清去熊梅总督团，陆军邹家华以委托筹委，公司支部长陈旭不谈，空气铁心点不谈，当然拉什么那么大气七夕局谈。 我托电子团电子用户中期来个就是，老子电表就是团，切记交配别别特命的。拍片人面谈，仍旧难别，人们就上不接了，老不中训练。中国南北听着不见了电联，结合多金组织团，每日加他的去恰恰老不起了，却用的固定动机，立即三不提为计划，与马七八的表格是送不是。
3: 给我们推送九零五六年刊期委员长宣判，丁仲礼仪，熊梅总督自告闹事。总督马错狂，赵乐记忆，陆军邹家华一年年的突击闹事。第二个五年被判的罪，到国别进修过年的其中，中国中央七夕局的军队委员，给谁接给抗给总理宣判，中国国旅游团空白期，给今年的五月天刊给主席丁学祥北京图。 给今年的五月天刊给年度年资助率落座囊修补马赛松懈一两月。丁学祥给习近平给中康西北给广别组织我中国中康西北给组织了从这哈强先不同年给及其所给开联抗力团采取我去投票龙安村给七个中国百姓中国边疆团基础空别的全用的八米超速抗药解决了突破七八团 방미天用기공비미변대비개선대바탄랭겐탄체덥대비슈탄대바 럼루마라대비차탄바용마체균인비 제비중국조균시바티기림사바침무시기토토립통이 리지송유 丁学祥기 军队空别用我了却靠给老党这年방미给确实绝口空给全国松队能源体今年唐巴团年了这年 방미 텐용 공필라 군디 당티 콜라시비 넘시 주교나 갱외 남아 정신라 송급자치 땡게 정신타 정류 응아로에 마와 뉴교바타 니네 센세 사르틀라 땡네 방미기 튕기뉴바 소경치바타 방미 텐용기 센세 각도로 냠지토 변화 튕리에 정지젠타 링류젠티 방미젠타 냠지 띵습토바로 군디 동괴바 숨네 고이 냠리라 땡네 콜라시비 쿠류타 넘시 주교 뒤상도 동화타 뷰제 토비 규지 남지 님준라 군디 당리에 방미 공피테 토비에 총제기 계급카 기미마라 편방 아랍에 마마 토바치에 구시 내드낭규 딩슈장기 급듄베 계진염례 우윤행강기 우윤탐 릭지 계진남기 릭기 계진표와 채퇴 딩조낭규바탐 공기 중국시중기 급계비 계진염례 우윤행강 조규 조진 우유수 제심바탐 ngarjunxin, gejie nyamlian unyu lengangki kongpila gyabgyor shuxin xeogyu yinbe. Changmi, zebe zhungu zhugyong ta, kola shibu gyuntiu kongpi chi, lo zhu ta dupshu li ki bu yu rewa yu ji zong yu. Gejie nyamlian unyu lengangki, zhungu ta chi ke ki uyun ta, rikji ke jen de si ba so, mi si bi lak sam, chui so nang xiu yu.
4: Digulia ku ne biwe ne zu, dao gubye zinju gu ni, gizzi chi yukha sengyur zhungdiong kanki, Long Zenki, Chalkui, Jongabe, Jutun Zowu, Sundu Yongda Songdu, Rapan Jumbo Gongso Jesi, Singleta, Chongsibu, Juyu Genkurwe, Long Zenki, Chalkui, Jongabe, Singleta, Chongsib Tinjab Gentu, Yuru Gosnota, Chongsib Kyongle, Targe Yongwar, Gudi Dendi Dongu, Juyu Nezu, Ojo Naoshi, Taluni, Long Zenki, Chalkui, Jongabe, Guzu Lo Yinshin, Singleta, Chongsib Ki Kongpi, Dembuchu Yargeta, Dembuchu Lisro Picho, Yunyong Tubshi, 主治天气电波塔天巴的中年罗石波罗主治了罗利永为日语云南经济内民中有了德西普切利马拉塔西区马拉列给他们书记记在前里组有时内队塔留秀了参巴塔最多电别重新组织了古地电地道塔新别永波电别王帕拉瓦新列塔重新停车监督有了玩孔德电波萨普西不有时 龙前期超过中央别时，让给其行列停车间期条例进步系统组织扩大几年。重新给 계진염진 내추 레삼탄 제도 대비 종습 조준라 구디동 규제임시
3: 디글레군의 비비네즈 게시지급 강성규로 중례 강기 다우 고베진 주군인 롱아세 종업의 고조비 무지 주된 조위 성규로 용자 송도 소신 전세부의 제위 경그룹에 롱아센 기차르규 종업의 신 전세 계급 돕친 조준라 군디동비 제위 내즈 무준낭규 롱아센 기차르규 종업의 퇴급니 전세 계급 돕친 조준시비 각제 각주 퇴급 인신 예급기 롱아센키 철규 종업에 자녀낭 현재 정수 정도기 추세 체시를 동교되 변조단 지소 공도 배부에 미빈 소식도 지니 현재 사르틀라 말라 대비군의 구지 제휴 롱아센키 철규 종업에 신 현재 부이 초초기 레드 존네토 주규인 바시 직내 멍시 댄도 동교되 통매 사르틀뉴바 균용내 체로 동화타 현재 계급도 없이 멍시 댄도 동교타 니네 각주라 탐지 제규되 각제 대비 락제기 각주 목표 야부 겸니 뷰세 토의 피게타 추세 토의 대자라 대교로 뉘된 제규 숨니 튜리 사비 제규디 센제 사르트타 튜리 사르트 냠지 띵섭 용화라 군디 동화타 센제 사르트라 대니 뷰사르 튜기 뉴쇼 피게 동화라 니티 제규 신니 망소로 편바 증규디 센제 사르트라 대니 뷰릭 튜제타 셰브주 대외 마와 고든 제디 망주 편디 시로 동규 nganye mala dopsir dungyu di chuo ka ki tunkung ta dopsu ngarbe jikyur chargui je di gyekab ki sartu mala ki jiyong ki penyu chiru dungyu chuunye nyamle la gundi dungyu di chuse towe cense goje la gundi dangye kola shibu cense jiktun sokpa dukyu je imbasi
4: 디글리아코네 군유디오칸탕보르밍네 明月丢康堂部宋代人行期
5: 디글레군의 공전계지와 이사 대신 지유 증유 얘기 되줄 학삼 점도 전에 데모아초로 대심기 돕슈 도토바타 럽진 양규 진행도 균진타 다르베 동토바르 제유
4: 디그리 코네 비원의 주 기용키 등주 직주니 튀가 도초타 스네카이키 고급 탐진타 제도 망보 냠도 제네 등주 노래 영화 예능 제부시 스네카이키 고점 대표 권에 주제 도소부시 진행 진행키 탈로 주제 디조 갸큐 무치 其多你给出去什么他松原重叠红光行人如果解气气密东起行个出南坚持地速解别出这了罗地也不穷时吉林行情气他落色心困用不他出游朝我听说只贵他陆地他点别脱他们松用借了母体凶能给地长堂爬子见他色心他多他天波点别行事儿就过几年主这了罗地用个梦西举马切班点土当有不是 福建三年开启出战阿基苏独组不谈宁德重建受宁总体四新卡托托克不谈甲军穷娃三次七五届期内岁的命令行列出现牛柱期孟平科斯不西局内的企业国内团结纪念日归途列柱桥桥参别行列出现那所了牛柱科斯甲级女书念甲级牛柱牌纪念出现监期列柱期才托了当有不是三年开启马门罗多家阿基苏密不谈 我都去不去了不是山东聊城持平区所马门罗东我都去过了新南头跑着从我接近月他说三年提前行列出现规矩级别七成中国别具东走行行列出现这些国主他搜过来给我列中给丢了提到头都是他估计些年行列出现国政电变化估计些给了持平些年行退给朝到年行列出现我不谈 出现东京期内的教育国内我都连年行内给来去记录修行当有不是安徽警情提用所马面罗多母子接给咱们多谈女士感觉自己来给有不是林权总体马面罗多母子听不透为不定心坎我都去过了去这期马面罗多多谈寻宝修娃主动听不见听起来留住钱马些
6: 前高的秋天马拉丝儿聚谈同给这些事儿吧这就是这边我都吹过了去我就来去气气气多嘛些特同马门罗都多为举证去主动撒了头呢
4: 随中途着线，永途旅店大约是三千亚克永年额度小组月黑龙江五大连池重开的去三千起学院气味母日天才托了动物两者对住必定回头出现前期额度两天操作无啊必须不是他说三年提前六次托了动物他天波了芒多动物没病毒前年天气六次苍马今天前期托他们村子两岁送年罗多给天才托了动物了固定留点大约不是
5: 第二五年被不能去给团推荐千年月别给用三年卡图给团他推荐给南北根据刚才他们的合路都有南索呼和浩特树中雄七九年那些吉林派的刚才的中国马丹给言语广东广州树中国给中雄图枪枪切割南洋特别投看他马丹这边给他的偏向基金基础的内容重庆渝中区树刚才他们的年度拉上他规制十三级别每多给规划雄南组团从着组增追三千结束同居于安徽市总图徽州南充人刚才他们的合路都有他每多南索给最近列管的这域云南文山及东山吉林图中文团与国为人才南密尼区设施团现在南密居住于别刚才他们的这么团上面给三团比路上的电影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리젠 슈구힌 텐디 리젠 키 낭튠조니 중국니 토더바숨토 디엔리타 게젠덴페 냠레 로그더시긴 시베고스타 튠지 템습제티 지베 덴자 최경라 구디당티 유구체웨 점린라 디엔리키 도쇼 눈신 유베고스타 중국 남페 팅접젠리 북변 최경키 로트 응원바체베코 게지 뒤젠느페 제시 속신 급듄주버 처부타 중국 조키 라제 사틀러 구디 당티 닝드 뉴베 냠레르 쇼뉴 격큐 부규 제베코 중국 소마키 제시 닥진 멍추 멘칸키 모르타니 히아 멘주 샴티 슈베 고르소히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런나 딜루니 보스르 계급키 냠레 제티 러니 슈코르웨 러시히 힌두니시야 롭친 이시야 샤류난지 중국 심주디내기 심주퍼 러노 디프로키 년세콘 사르괴베 젠드탄린치크 보스르냠레 균체 미바르피게탕 도치르진티 사르탈 첨르타 피게 조심피게 급키 피게기 담커 갸치르동화탕 기지 기지수화 치르동치 레디기진 코든체 유프시 종교러 조커 보스르게 급기 무유좀 냠레 나르웨 딘습도 당티 콜레지 비주경타 게지 직수 소웨난 쇼페 뉴

0: 我以自为迫于。
1: 现在不错，沙通人年年，米勒西格人年纪出去开心时间。龙洞茶土面呢，陪米勒吉，错别沙顿米赛吉人群苦有我，提点吉沙通人年特别等于。第二个爱做培育级别理财人，沙顿沙通人年军政期，培赛入局培送错过了契机，可不得休言。原来培吉大学跑来吉培吉人不稀巴，随军吉点心贴。蒙州吞来所求的国体生产上，比如给水军天天啥子出来跑来呢？除了他，什么马了？出席接来随把他，其说不定能人拉物质出他，若俺先叫他点别，啥对普木干训军体，还将搞不起别三十日。平中普地啥子参与公司董事长苏新华议员来住呢？出来跑来匆匆点难。这从西给森林队员拉，工人也给龙送出了年味，冷出洋队员。西个东国家过去可不落了，大学推进去，水电西给拖。这所短干给批了这从西去，主要是顶这边大学跑来，看不看设计？可是俺做平常给大学跑来设计去呢，这么东西下雨。该家天苏金华也心难下雨情，这所顶着西即将所归都娘雨。今天苏金华以沙堆天天点心新酒沙堆级别冷不如给我赞誉各队队出来跑来呢天葬场面所谓水军级军事战士日第二餐厅间给所在没了水军气味从来体外奖品第二出发多少米中了所感情于那么的军队懂得起改变其他的前年比如以米勒年米勒跑的军人级别忙着给军事所在体餐厅讲堂，学员讲给团战所九九年，新州三百人被团结，干内七十七人都起，苏金华已绝育。第二天，苏金华已充满满腹的叫他了，沿路掌柜不倦的吞灭，原来给出席担心，龙阿姨人催他听完七八句，你当家面专门写落，比如出来跑来，写出立足穷语，你当家面叫什么落？平中普地三家参与公司托管前年做过堂，所干主年捐过做过堂七批，出来爬来讲，冲了讲堂餐厅讲给团结团长所立年，年来爬来团结，七只长爬了忙都清余，有人偏见员工呢，他妈的麻雀纠结，员工点不起员工，看来的人工案主管的忙做堂这话做的，麻雀纠结，有人牛肉切片他们的鱼。苏金华以求了你我们学团员在些应变从来点不明俺最团员人过人工点给给女主席给团你抓过了从来拿深圳民用为切度引起我这切不谈点不当军队给女主席别那么随体列中央给新竹队长你懂啥什么偏把托鱼了天天听过了点你不把他不那么样加些情绪沙队天天新竹听过了点你给了给存在了两年二月洗澡七八趟推送所查到给从天来地堂车机从行一年越过了正宗所他们那所建立兄弟隔壁就来跑来人民行抗穷杀多年借用三年卡图正宗切语那都军舰没把他忙都清不提了等爱数月期推流机现在年行月色推的清语这个年冬家面也是走着了到我准备等就图不提杀机所在区三十八二十周年结合组与听了不见给军队来临结合组不同看来给餐厅讲给团队内部亲切的亲别明白前呢罗瑞团在顿松东行军营的人团队人不给乐军吃普地萨家参与公司第一团长给出来跑来所在讲给国内团结情感谈只有三队给开往大头月别三年提给萨家开来同步的求的心明年跑了出来跑来团赛人在干嘛同桌的气力给予不了发展给人娃匆匆行李所在出轨电信匆匆提天天蒙住团赛系统球的媒体外忙活了群众给出娃永久重新跑来匆匆提养新赛给民间得不了群里给用他怎么了杀对登局决心去什么了母体就是作为国门级别是个地面级可不提出言 자자 두고 마동세 차갈로르 요와 동바리 집에 계자 딘니 마르감기 차갈회 미남기 커균리 윤페람디타 춘페람디 진삼기 마르감기 차갈로르 농어똥잠 유튜브에 농어똥잠 유튜브에 심세시기 두고 통디에 조악제 딘 네오레 조악베 믹세기 제단티 베셔규기 서동진내기 순념 튜브에 춘다시도 교류기 대캠장기 도교 집에 두부시니 미남기 신도 가부치비 사공기 명장시도 교류유 대 유대 미남기 제와탕 수덕냠도 집안마세 유고와 망부 벽에링내 냠내 체유도양 교류유 대니 벼랑연종림비 미미링내 쇼샤 차갈류 자자 두버리 쇼괴니위 처신도 최신 랑연종림비 미미링내 쇼샤기 균진바 드만하미 차갈류 고라창 신대 조간토 탑기 메가소와타 톡도르 파샤조와 공안로비의 주식진이 자자 투구스웨디 공전 탐구로 피구 슈신대유 인공기 참수 신대 주지 강남 미소지 킹시 초시 삼전의 영우의 요구와 최 루악제 타고네 대바탕 뉴엔지 포바 충윤랑 투구 강어주 잠유 요구와 최 투구 동차르마타 진다키 마라 대표 콘솔의 양자를 투구 루기유 투구 동우의 포로 망도 조화탄 뉴니 Drugs at Dingy Dio Mantu Jotan Gabri Yangara, Poba Chicchi, Gucha Chibatan Yugo Tsu, Poba Changa Gyoki Gabu Cheni, Tubia Chishimtan Gabu Chitu Jenny Gadrin Nambe King Yu Jaja Tubani, Yugroe Yumpi Lumditan, Trendy Lumdiki Zinjong Nyori Chirin Nibartu Chua Nyong Gubi Simsishi to Kuru Yu Yugo Lady Chicha Kado Jaja Tubatunwe Changa Guba Mangutung Yu 接到给中国所长江心色的我在龙年阳阳顿别本中给心色的改善趋势我如也切入清语电给我的主要用给别本中给心色的别名了电影电影当他们过了十倍与国王那请啊擦干后的用你或者把退你通过他第五季你自己改别天梦门别中了两年前就一万过月他的家家图过的 나선님, 회실규기 서동링내기 춘다수 교류유 시도치모르신나 마르감종기 사갈로로 자자투비에서가 줄하점유바티에난 주말하며 녀정치비 사갈류 고라창 신대 주기강티 깨자 치수인바탕 망슈소 로시브로 유고와 미팅 지지초동하점라 니니슈와탕 자자투비 포바 치솜줄하점 종기유 대응의상람투 총자뜨만니 다제 휴김 조강도 종의 파르탄 캠장기 도교 집에 라시신이 주교를 퇴내 파라 자자 투버티 농어동잠기 등유난 농과 중중기 시세니 개용기 링내 명장 파라 포교를 중대 회시어교기 치 천재릉신기 심세 명장기 제시로 교류유 별안년종기 의미 링내 수사인비 자자 투버티 유티 지승기 지다 더불어 교어 마세 회샤르탄 치조 지도 치비 리네게 지삼시도 양 교류유 전로 능신 치외 자자 투비의 전도 치고로 투바 통린 조나 치외 권주 민요와 식 전로나 슈비 이왕 고유 신도 뜬간라 세칸린 투베 림바 떼네 쯔메게비 권주 대낭 슈비 조심 치로 심범마세 겨울의 능신 치외 주시시도 양 교류유 자자 투바 심세네 깨자 유비 리네 남네 남타 시도 교류유 시도청으로신나 민가라 전롱게 센터 토슈니 포바 야단 시비시비니 이마리 사네티게 민괴네 주나 자자 투버티니 나사네 균댕게 투버시니 김상게 레왕라 균도타 도괴 야도 동위 초교르키 투버리 교류유 랑년정 림비 미미리네 슈샤기 균진바 마르감 종게 표미 초교르 니지바 인디 드만하미 니동자미 줄호로 차갈호로 고라창 신규 주지강주니 자자 투비의 조항 오마탄 심사크웨 십슐리 대림신 깨자 취유 니동자매 중일로 림과 시슌기 깨교로와 콩기 미래기 캔댄스 동탄 종습유고로 내내 강송제기 니르종시탄 체벌리 총 니르신 마대바라 야도신유 니동자매 주둔로 니빈고로 치숨자탄 릉랩제배 멍유고르치 야탄 주주당니 신퇴 조강주마탄 티내 림신 초대랑신기 미리게 캔댄스 동강토 림보르 중위 내리경계 시에 균 자체를 쇼진 신이 年纪 la mangshu su, yego wa sumja la zamla nene shu tuki yu. Taja, drama la me gora zang hindu zhugi kanki, yego nene nipa ngarwe chiru chindi, lore yungba goro, chi chukju yen tenpo yungi yuri. Samla, wame jule chungbe suymara shi kibati shu yin. Wama suyba chukbe ningju manni, pyuri gi sadung rinne ki kata zotang, sadu miri gi chone ki loju du yu la, sadu mima gi rengzheng kamla kuja tang,
0: 托瓦拉卡辛奇路提外村语马尼苏就给人当起瓦西音托长苏龙根本萨托罗马尼人中看给米日了南位约定亚学提日马尔给出在起了苏就对在忙位萨对苏龙没当瓦汤长而国别你把钱不点语比如给天藏忙起瓦拉马尔苏就起给瓦汤军点给出在瓦到瓦卡县尼尔托布拉长而茄子
1: 云体外人物年早期都给予加速门尼贴着七岁的云头通往学习东西是隐形第二马尔坦车库擦起四德天文门云别主要是电影咸阳盲坠度马尔体面具女朋友你认不认米勒帕的军警前行清灭全部穷个马格尔马尔丘呢那速穷途主要坦米格尔基面子坦四年穷呢更济乐济米迪瓦尔偏巴 小镇坦现在感谢起我的求职第一片女女士推不一把节日大家接当前呢经常藏不了切速车间的月龙洞给军队里切速么所当的样军队请不穷于切速车间没被龙大了杀对美男皮随军给多么的电影切速么四个月多么当切速车间玩的开不了切训你恰当能切速个米秀了电影加入天地谢家给我提日 田尼贝加索当给开发了铁上美女文章推出谈米最为铁黑把还将请不语结束车间特别穷的水军给动物军看请用途请用美文章动物你那俺们有些证明不了田尼比如给石头人类给角度算不是赢了听了不见给了不见出杀对美马给三百人类村别那些时间里法国中心都三个月天诺罗恰东宁街从刚系统语 从刚提加钱不买将天囊所到证明拿做给水军给恰东谈所到宁别切的人所到宁别修路所这只不是下雨别决定作为电子康冲冲系统找我了杀对美马及各界列尊客落去村用的月现在冲冲谈三浪卡托同盟训你恰刚隐形有的给美南恰刚能主角的搞不月半马赛月过了为新赛崔西皮萨系统样求的月 点点巨蟹呢马拉多皮瓦汤出一句话罗瓦的片巴姐姐开出点月季可以听着给心就来讲马拉看水人当千不点巴点半切月南三年银别月过瓦西给俺日拉自己的胳膊月一那样杀到日拉自己的年度气味加速么通知年度塞托巴汤绿秀街头给度俺呀迷茫过当年度爹爹加速么通勤
0: 退休性啊拒绝了搞不月季角度同样去给我洗了马尼垂在气味三下是银别云都去个菜人不够经常忙起味马尔提张巴汤我在刷汤两头这个月别出去用不用个月听着出去日记开前去杀到了初二今天明呢你们人马尔克中央来忙完三米路了提天天出在了自己的四个菜汤通街日汤这座的七巧别这个端度
1: 龙德出军人民处马尔丁尼沙对美马吉作为区康萨基地塘镇内有了沙对美南皮米勒美勒帕里克擦龙区没有多美容为出军几个区的月大家马尼沙东困难明白了第三对陆军级普及了顶棒切月了第外人业级存在是银边额年沙对普助级错瓦塘南省塘永素之月再那么错天地里才能给这区别呢就那么学生的人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

0: 대비 유용의 당벌이나 자고 조시 결세 미발의 제지 조경기 시림기 기경 장례 대비 토강기 부두초 종교리나 람디 난시 유시 승나 부서 공도 나부수 센터부 대다이나 팅디 첼롭 거절이 지난 규리 시위 당도 차장시 샹크 두존나 현재네 모두디 나조 트럼토 규리 시위 지리를 제신다 세로나
1: 포모 디진 랑기 아무라리아 게디 앙자지 수로 지에게 두두 아유
2: 나치로리아 냠촘 체가 리휴 디차 손의 차로 시고 아 ngada pamni kora chi gna li de yun ne ngan zu pa le tu ki ke ba yu be su le shi du
3: amla kiran ya cham bi gyum ba ma ba
4: am cham bi ge ji ni m ka xie qin su yin ne ran sim zhe qian yu san jie ra le le me
3: ngada pamni chong ji chi na yun ne ngan zu pa li ya tu ki ke ba ra ni m ka xie yu be na wa du
5: pama tan di gi nyam ju chi ba ra tu ki ke ba ra ke ne yong
6: amla kiran sha ru ge du ye nyen to su cho
7: 俺从能力俺总起吧了推给开吧了可能用巴拉达俺们来你学习推着推着都不行帕马尔讲的自我了推给开吧了可能用巴拉达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俺们来 中央密码关于农村立功的破解指南仪。
8: 中央民盟跟桥论治立功破解指南仪抗击手段连接终身吃酒过年。
9: 拉丁
10: 什么
9: 理念
10: 勒索
9: 从来
10: 成立
11: 安卓立正
10: 初一年龙新出几郎意
12: 姐姐大大三行吧呢写下跟您连接里今年为新开的博览节，借机对打中央农村建设协调的矿别给车辆皮西夏格里西边连接的了三把干涉器，俺那连接的左胸瓦当总理把该西都进去。
13: 新农热的级别达瓦九百，电龙设备这里难以珍惜水吧，真正不安逸算什么钱？中东中西切穷公司了，该追南巴热得很远。满东南巴这位，刚一打麦地，青葱层面脱开一点的，他乐得有些钱。小别年军三位龙当当里，才切切昂出的，也中的呢，大卫全没西巴节约。罗德巴别家浪兄的面当里，听讲该追真东二级月了。毛毛见面，顶个兄弟作为这呢，家靠大心机了。毛农热心协别，农村来把安月，农民们家家插手工作，毛毛写的也把了罗人把家庭丢弃了，岗位失去起，利用德罗呢，中国1985年里龙我登记短的口味罗里，我送罗达了小米店呢，家乡人民难忘家用了，利用俺村们家家家菜吃完，该把的嘛那个热的心里宣泄。没人忙于把动爆发真的交接让得这边等给他们接得的老爹想做啥比没家接浪去这下转摩让你全得我们一月听得里呢色中恰恰对生爆皮色凶老秀到的来吧俺做什么没家接帮看你擦龙雄心中国共产党给即使当不着你写点很叫给错我着几月这些中当中色错难出家对讲作为来给一个科学国的电影了空间各班来把各家对讲毛农腾着电铃铛先把电灯给冷得电脆铛包办昂工业前部冷的学习员家庭体前恰为藏得了俺做上面三角形式的

강이 담아래제 하르다 요위에 사지 게라바 차도 멍뷰 사지 게라바 차도 멍뷰 토미 젠다 나요 제마서 나주 마더디에 종규 체취 냄비 향수 릴루기 다차 라보치 통보를 린디에 머리 던데제 매도 남바 예바다 매자 공부 진제라 통쇼 중화 머리 샤다 라보치 응연제당 진타 조비 늦히 땜부 주바라 매제 헤메 생이

사주 광대요 롱자 가자 총가라 자시 텐데 세비 남비 케시 야지 마모 모조 제장 남바 나조 제도니 메자제 총가라 텐데 시다 시민 바리 대외 안체죠 너니 롱자 간데니 나위 돈조 대시 마모 대시 세비 자시 면도 세와이 대린기 시작 걸리기 야티티 제제 미사 렌제 노이나 나주자 첸남비 년랑데 야튼당 려여비 치카시다 요나 시작까지 모두 쇼진인비 제남비 툴 헬레원이 세바 가세히어 니드이나 사자칼라 넘어나조 다음 시고나조 베니 야가지 딘디시위 시고 라당 럼바 베당 베민바리 야든 딘디시고는 제구이 천우덴비 더몽기 시고시 연시 데나 자치리 루다 더무리 루 신주리 루지 로소제라 슈네자 제다 만농라 용다비 로지제 다와 야커제 다와 머리제 다와 데냐 리네제 다와 젠주제라 차대시바 더무 마인비 런통다 데니 데유데 야든 딘디시 규 만농지 중국사비 로지라 닌저 딘서시바 대대시바 다 용다비 로지제 다완주제라 펜바 데유데 Shalo Chitong Pe Jaya Chia Shekhi Lui Da Chia Vi Tse Chi Nian Zhongha Mo Mo Shanta Jia Kao Ni Sa Gwen Yin Xian Zhongha Ma Li Chi Zhongho Kung Te Tang Ki Nia Chia Wu Ya Long Pa Ni Shio Po Cha Pa Tang To Chia Ren Jia Pi Pa Chi Lap Chien Chong Xie Sui Ye Ben Mu Ya Zui Li Rong Ri Jia Ka La Nong Sa La Gu Jia Wa Da Vi Jia Du Xiong Ye Chi Nana Zhongha Ma Li Chi Lo Ji To Yen Na Yong Da Zong Li Ki Lo Ji To Yen Rong Da Da Chong Ma Nong Sa Ge Wi Be Ta Chia Lo Ji Nian Wa Chi Yen Ti Lo Ji Na Be Deo Ya Xi Xi Li Ye 亚顿天地写句门能记中国沙比逻辑了您这听说写把当门能记当记逻辑当中国沙比逻辑了写真当下用写笔吹用大笔逻辑者打完嘴记了捏着写把来用偏把点把写的亚顿天地写句亚克者如年年把当门目了用大笔亚克者打完嘴记了拆顿写把偏把点约的亚克者如年呢亚克者娇秀者参差感谢写的 亚顿天地写过呢天地出切党马子在过天津芒族冲过亚次一边记人家说起南北多年中国人逻辑记天津定少党马里靠给南无业绩间人家南无选择阶级西巴点别加靠前部族年党恰色讲我帮助公平人家打击先做电力盲目团队人家再度点把阶级下手加靠前部族年协定我配置当局他穷党 Tamu peji la gandhi, jasi zhanyu zhongde la song xiong. Mi ri la leche piwa che che ngen kawi jaka chenbi zu nye. Xiaxu la gomong ngawi xewa ta, nyang de xe ni ngawi chewa. Rewi kenpa, senxu je kenpa chenje, xiangzu rilu je jaka chenbi zu nye ji, zao li tu xuanyu tepi ngenpa xe ni. Mang nong ji meja la to se trapo ta, mi se trapo xewa ta. Mang nong la yong ta pi jaka che tawan zu jir chetun xe yu. Yadun tenri xe gu mang nong la, 中华美丽节他们主义那些电风组织了车电党美丽节大王用到组织了偏把电源电源融间的美丽毛衣经济节价格起严把党中华美丽呢美丽毛不稀奇经济没把别的党做过鸟力节些你这把系列亚顿呢美丽腾着党价格经济全把些别电力节结果改起西洋别毛能节用到比美丽节大王组织了车电党中华美丽节他们主义那些沙铁动物 美利卡给蒙族籍拉西美加党中华美利中华理念中国共产党中国前期级先祖人类界了名字今天写出接着当晚美利卡给威朗金家党梁金腾三党三八这位三位列他恰巴接了偏巴电源亚顿地接接电力写过的电力美利卡他们拉王位三位前期电力列别过年最终写巴党中华美利界他们这些的批色的当晚 Marika Rogon Da Peri Nyangri Jela Shunye Jaba Marika Sendi Ndegajin Tambur Deni Tamutu Tandrum Beta Tang Tamutu Taji Gompe Yungwa Che She Gu Yade Tendri She Gu Manau Chi Zhonghoa Rene Chi Nyingto Jinza Xia Jira Chetun Tang Yungta Pi Rene Tawan Zujila Penpa Denyu Rene Na Jaga Chi Ki Sota Yen La Jaga Chi Ki Tamu Ma Yin Pi Sambi Chanta Si Chong Yin Zhonggu Sabi Peji Che Longbi To Ni 中华美丽节宁都尊一把地别拿雄子点把当盲目早晚人人把也丢送我中地了这个前途点你数据上轮的些当列个出的列修给别年修干涉点比较浓
严格年纪数据所及学生大本弄得习近平给人类顶级全部没把当人类打击公平马雄起中华美丽老千下的油膜设计年送农牛月家庭电力也写过拿出来门能了用到比人类节大王嘴巴彻底写把当美丽用节人类杀对当杀成节先去了刚龙写把中国前去节先做人类节人类摩羯渐渐没把电的动画接了天把电把写

사규 장대나 모토체 표기 제마 차편 장 드라마 라기 람페 치랑 유에장 셰바 내가 님보티에 자시베 님몬달하 메자라 표아인라 저보 치랑 촐량 표아인 다음에 틸흘랭한 생각 같으시오

야 지서와 당 범위 정적 갈성던 로지 히에 타바네 요발라 지부나르 오 렁갈 자동 잠드성 난뜸마텔 타웅지미 바승다 그 된성 던 잠드성 라코메 응잡 토브레리 뜨다네 렁갈 도든 로웨초 다 뜸만 삼랑지네 예인 송바당 성롱저 야다 대랑뜸마테 아 그 나라 모용제바 임베 나라 왕서 초롱나레 고모등마마이 사도는 해발라 등마릉솔미 온제 나랑 그 당부 통화연세 대두 자치외 말하더죠 너 라로 동바 푸너다 송희 등마 완탕 그 초바 서완데 루연 성웅디 차카혈 따이 말해 나 대표 락마진 세제대 제모 온정 럼반 보드 주니 러잔 통효 공거니 갈보랑 그 제노트 효 부모던 주모니 아크 모용도 제보 성롱로 관지지 서와다 럼포나 탄치체 대달 예인 송데 희안 탐베 초롱데 마나 니용 그 마디바 제비 메바 루송오 대두 럼베 럼반 당 러잔 통효 공거 러너제 따지 토더 거와 난주모 특바 난인 정송에 부모양 로데와르서 롱바 남제 부모라 따 가마케 그베 따 유제 가만도 제시세라나 부모나레 나는 약하가 교성난 조가 파르 자거질로나 부청셔 그 쓸게 예의 삼미지셔 세상 추진더 간더 마커 설렁 마키 코그체와 두셔 치용 대파트 효더 내 송초세레 자서주 푸바 파그능더 약바인 대대 다바등의 지성 대에요나 온데 라마 파만거 선바 연배 유용 세와단 릉마카케 송영 만통 철 레벼 저분저 공바 로몽 의에나 로몽랑 송단 유용송 대조서 로스면 송설 로몽 마도 릉마초 로만도 로몽달 렘네 세르가 데무서 야노바 니발 로몽랑 연배 니히니데 퍼는 남자 가서 치메발 송와다 Tene karpo langa lema nami xiega semji ji gone pono namji gosu lambu sene langar tamji gorem ji rinne changde. Mangna chewar yugyaw maki dokjon chungchaw. Magdang zhiga dodo zhoksem rabdang koro ngani karpo langa yankam se nyor. Pumu jiazi zhanang da tuma ta da qianwu ji pungbo songde. Pumin cardaw dang denver so gan tina dena jiazi rangka gonglong da onwa chado ji jiang mati bar nyor. Jibun ji samba la. Jiazanda jarakta songwa jiongjiang chado chewe li, bumunda dang chujekta songna lang garbo la lama gongba mankanri longdi, ninja, daylam, cinja, malam, dong kanla jijang, lapchokhing, chungji yu sirwa de,

0: 야 모나산통 모랑라고세 야마야즈로라마송양야 바샬마데체미고정양 너마지도그눈도삼고지탁중삼탄렘나삼고 대포모랑링콜레고리야 아젠데 뭐여 그래도 얘양어 노르군도 삼편다고 정코와 농준도 그는정야 청이 벗어 혀마성 발곤도 주저리 등잘 미치야 나르자 노르자 솔레골라야 노르랑가야 라모테고 투마왑다르타 졸라통고 야친케비아 효지고 야 대파르라 마카인치야 항아종나셈 꼴다덩야 요문제젠고 초레고용야
1: 생린지 띠용디스종키 디링거 링케사 잡고 돈리 링카스비 멜로지비거 종첸덴더니 동섬샤르히 틴지밀레체논더가 지만더니 도구 나와 게릴라 치엔 치지시피 링가 스피 메롱 그 고티 시지히
2: 나모게 튠지 페게기 람네 녜준슈 칸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급 룽치 레군게 페게 친람히
3: 中央慢慢跟去吧龙城里空我跟城里家俺们跟了兄弟连城呢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俺们 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陶俊超冷淡绝了皮了，
5: 陶俊超一儿就用了皮，
4: 陶俊低错了，
5: 陶俊低错。

토타 와르슴드 멈무 멍츠고체 체쇼코디엔지가디 응 덩뿐조괴 덩디에 쟁엔징 안솔사링 년다식 덩요레 덴지가 톤첸나 니퍼드 년다 뜨그퉁덩 토멀 담즌실괴발이 로잉 뻬쯤실 마롱데 데레 도나 제컵 덩 멈멍라 도텀메비 종근조스레 니퍼드 덴지가 톤체쟁 겐티 말가 티구 청와주이데 겔레 접시에 빙겐트 체르퉁

디니 메겔라 둘부 쉐바티 세네그리 루시에 디니 규마체웨 로얀기 규부키네 미심라 쮸데 메데 고마 테바라 셀라 루얀 디니 메겔라 나친 튜베 루시에 시키라 마제 메겔라 장케 지동 삼천베 샘담

죽도 이네 네 미켈 시베 루얀키 교군의 대네 기린게에서 죽지기 무시에 되니 아주 라진기 미겔 제외 주비에 둘으시다 아주 승딩기 법슨 준비 무시시

0: 기랑키 도고르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자즈단 덴베 생겐 토글행게 공감사 덴제네 생고초베 리젠디 중앙농진 인제 지접레 공 벽에 농진기 디랭게 링시시베 리젠제 그벌 리젠조 좀 쇼게 리지원디 인나 다 다딩게 디랭게 링시 리젠디 남노라 인나 다 다제 뒤디리야 싱보 망 치와지 듄듀 레라야 최신베 급송디 인나 싱리에 총습다 제바 유베 농든카 직구디 쉬여 다 직 싱리에 디 인나 중국의 도보다 되어요래. 다시 유장 중국의 정리기 도보 정리기 라난도 탐보르야 진야디 인베이나 야지 싱보다 카체도 비어마리. 다 딘데 송두 도다리 시기네 계급 내래 중국 싱비의 로리 투진스 투진 딘데 단제 인나 아 야지 싱보 졸이야 도지를 무시해 직다 대신도 인나 싱레래야 통침부 남바디 리바르 중국요래. 다 탈로 차시아베 인나 싱비의 로리 투진 팅 구부티시 다슈잔 투점 대립도 임바 이내래 중국 중앙의 직접 소지 계급제 조시 중앙 모의기 조시 시진핑기 이내 당 중앙의 접수제 개용기 가지 신바다 신중기 탑조수 내가 지신다 로든솔라 있는 투진기 된제다 수메기 점진하여시 시진핑기 이는 달로랑 얘기 예주 템법대 라리아 신도사바드제 능민제기 템법 템보 균종 도배 균조리아 로리기 집에 킹 유스 소나시 시진핑기 이나 심가 등위다 세종기 땅중앙기 탑주 그지 라다는 렌치바다 총습 교용의 다르게 용어리야 그디 댄디 동마 신다다 신비 신주 숨기 시주기 편류 치로 동마다 신뢰기 축도 튼기 인바다 뷰제기 편제 치로 후다 동마 신비 버버 축교기 탑람 갸게 동마다 유법도 듄네 내출 내점 지든 숨댕기 총습 준제 갸지 신비의 초와 디베 디기다 지도 때문에 영화 체크스 내려놔요리 중국 신비의 로리 투진 팅 구부디 철회 급수 인내래 변종기 사조 강선에 인해 로리 땀상 차요리 변종기 종식기 유민미리 찬용 꾸주 초구의 용법대 인하 니동 중리류 고롱아동 조기 급주 거기에네 니동 이슈 쨍을 류 고로 친이다 솜동자다 개주 캡시파르 땜부로 파르신 로죽송 기증라 로다라 찬용 자제 죽지다 정중 시파르제 파제디나 개용의 앙탕부르야 레비오레스 계급 동지주 변종 닥제 지접루가기 땅주 소지다 지접루기 바상기 석급하여 숨으리 다 현식내 슈부인나 개용의 앙탕부테니 공백이 중재 신조부르야 응은의 주바르 초기에 십제 춘주지다 신조교기 교류주카 딩섭도 동하다 신조교기 툰제교진나소 그룸체베 동맥이 제부지릴라 손해 왕자다 공백이 왕자소 시제 조미 톱당게 민체제 투몽 축교려야 구디당의 빵다 뉴덴치 대외경 레스 표현한 요정 지도 전리강 벤조 텁주 심주소의 심주바 시험바 양지의 송바제 다지 로마리 변종기 토도 바르숨도 신조거리야 법아 용어대 신숨 내둔기 디베 랭겐도 쓰이지 표내기 둔기 조바다 내쇼기 뷰제 토르동마 시주기 타종 치바다 로교다 로그람 치바제기 남한 법아르기 말아 뛰어리 롱아쟁기 철구 주십에 정리나 임지 체보이나 신조거리기 태공수 멍유 고로 통주로 인증급 좀 없이다 치와 촉당왔다 통습 달게라 구디동의 커서 멍유 고로 통주로 조개 중립 지방과 등교 제재 회교를 망유다 남자의 자세 개주에 망조다 시림 신조 규제라 갖춰야 다 두가 따라 의류가 도로기 멀더라 개가 낭비 제라 있나 의류가 조개 중재 모두 서댄다 자기 동하다 총집 초용의 다르게 용어라 구디 댄디 단지 신조 망조라 있나 편방을 후다 토바체요 다지 예동 이슈 제조류 중국 신비의 로레 투진티 철회 급수인나 변종기 사내가나 이내래 직 로레 투진을 야 수배슈배 제고 나서 바빼요래 예자 인바 이내 로레기

Nabasabatu, Mujuk Targe, Yongara Gushiba Jutun Zor Chebe, Nedoni Shuzuru, Lutung Gushinga Lore to Jingil Hase, Chikotso, Dagzachu, Tongdu Shang to Beje, Tongye Yongi, Shingjole, Kongbek Tunje Muda, Tongzip Targe Pende, Sadu Tilip Shingle, Kongbek Chuze, Jigdu Tong Mumbache Ore, Chikubi Yu to Yimbe Inele, Tarzun Tablu to Yoshin Yorena, Sedog Lore Shigunazo, Kansaria, Tongyu Yore. 초라라 총습 타르게지 중재 짐중크다 샤제 공송기 튼제 짐중크 신조 튼제 짐중크다 긴급 신주 요제 짐중크소 니베크 조요리 총기 용기 종도 취카기 신조 배치례 냠례 칸다 신지 킬레기 사드 뷰리기 응은소다 내기 튼제 착샤 거주 튼제 배고 사드 응업제 미리기 락시 튼제지 직규토 짐중체배 중미다 유구와 망부지기 이완고요리 Jimshu Shingduki in LA, Josim Kubu, Rangimki Tunze, Vujo Chishin Yorela, Konzu Motongle in a Lolik Zunda, Churchin Yore. Taji Shingle di Targia Donga Juna, Shingchuda, Chu Tin Chubig Letter, Kateta Yomadi, Susan Sakubari in a Chubi Bunin Shido Jumara, Diluzundo. 랑게게 계급이 추르 쪽주느냐 꾸디 교부 단지에 더 당분의 개배 발라 있나 개용수 추비 쪽준 태라 문의 고르 통주로 적동급제 주미 숨 단지 모두 거르교 야부터 받지요 우리 더 개용수 추비 남자 나서 치숨도 개도 따라 채버 추비 남자기 어주 난 쇼갱기 내미 이내 치게다 뒤주 뒤니다 숨도 쓰요 우리 더 당분의 개배 발라 있나 추비 남자 치니다 니동 사도려고 잡았다 대난로라 추비 내적 해지 미슈접게 사도 내고 쪽에 난로라 극숨 추도 견쟁게 줄남사를 받다 타이보 장부 지류기 뒤딩 당보 부전 상바이시 추비 띠네 속에 내적 추위 받대 능인 로시부로 내고 쪽에 장부래 이네 개월이 다 다루순도 이네 추비 비 무투 추비 마저다 능위 도주이기 그주 띵섭도 당받다 책제 마저다 인제 도주느야 진동 치바 추비 개공기 개진이 남자나 추버리야 이거 비교 올린다. 냠도 아니 주비를 이렇게 지나야 망주에게 맞아 줘버리야 구디 동의하다. 사내기 마감 당원 냠래다. 믹세니 종속이 지다 나서 줘버리야 대준치야. 대신도 지도기 맞았다. 박바도 망녀에게 맞아 주비 조준기 니교 남아나 쇼규 이왕국밭에 채워리. 다 더워 당분에 예배팔아 있나 개용기 주비 조준태 사내 세션기 최동기 품진다. 무관기 무비 지도기 맞았지 큰 고르 통주로 송동 개다니 수접게다 치워게 등교 집에 나눠라 멍주기 맞아 있나 고로 통주로 개다 숨지 숲시다 치워 숨 낭진 집한테 뒤 숨벌레 있나 개제 개주다 등중 직파리여 바래 아직 시급질라 있나 내기 파사 쓰기 여제 다 대전에 개제 종도 임바 있나 배준 접지다 내다 대신도 신뢰하기에는 둘레디게 있나 배가 다르부시라 여래 대신도 있나 신뢰 대립진도 교류에 원통계 종팀들이 다 휴장 달로 차시하고 있는래 계지 종도 다와 구배 등 이내 고주제 종대능력이 상접계다 종대 지기 공수 둘레 차서 우응아 빼고 조여래 다 달로 계지 종위다 종세 흉기 이내래 신중 레드윤 고르기 탑주 그지 럽들인 바 나 따라 띵섭 채바다 종용기 주리 된자다 둘레 공배 의로 응응고 종습기 멍의 균으로 흉궁제 숨기 도담다 신뢰 척도 짐교다 신뢰 낙제 십수제기 견디 조보다 내리 조보로 담보로 미제 정시 창샤다 지덕 유럽 타종제제 신송 내둔의 균용내 부지 십자제배 민가를 있는 가외배 공배기 중재다 둘이 튼바르기 남배토하네 신배 로리 뒤진수요리 계지종기 최시토배 신난 추비기 내다소 신조그지 멍시 제구라 균제매바라 내규 중외 차진 상부르야 된제 다루 신조 튼기 태라 있는 댄도 여르비기 미제 댄라 파지 표현한 요정도 시즈 총기르기 내두기 지공시 따라 루리이다 빼가 튼기기 최시 초용래 튼기다 순상 수비기 시규 무두 치로 다요리 계지 종기 로도 대균디 있는 무 치주주다 정중 직구 신배 나눠라 루리이기 대균디 있는 무치 중이다 정중 신이 신배 내기 대균이 있는 무치 죽지다 정중 고신시 대출 내기 순상 대균이 있는 무치 죽지다 정중 송신배 종용라 순상 겹자디
gyaja gupchu gupshi sinje, dredan tuyo ki lodo minbe namdiyo su yin, yangxin kuyo nyumbe xingdang di yin, si shun chuba tabiyo zaychung la ya gyurishin. Nijia yin, xingba tsuyo xingde chujia ki lekja pechoyo kangdi cheche, dhuri pangzui la jubwe le la chayshin yore. Tata ledu de ledu yinba yin, longba mang chibari ya ni, dunle dike chache tatanda rimshinda, xingde tebe tuju la ya lipde yore. Ta inele, tanda ya longba mangbo chigli yinba yin, longba ya sabab yinne zhe, longba taga ya kuyo yinne zhe, tenze ki genbe ya ni, tanda xingde, tandu mazaba mangbo chigwari. Shuzan, chamde ledu yinba yin, ane ji namdu di chirangdu chudu nga gong namshi ina changbushira cha ca wari dili sungdu da xinglaya dini mangchiba chilo la kyang sungdu zamba ane inji minji ki gyaji xingba zoro chenggui shuya la chodzu yabu na ya da deshindu xela diya ina dudu la cabu cabu yabu cheche churo na ansi chenggui shuya in la wazay sanro lenge chamdili lepdu ina tatingi xinglaya da jiwa yubi nangdun tsamalo sengi lenge ki nilamdu pyusimi yin ngunam zuli zanji mara yangyari che yung lenge shudin jago

0: ကပ်တီဝန်ချင်းညဘချက်ချက်ချောင်းဒါညကိုဒီကိစ္စညဘတူတဲ့ညကစင်အဲချက်ရှေ့ချောင်းကိုညဘစုံကိစ္စရှင်တို့ကြက်တမ်းချုံညမ်ချင်းညမ်ချက်ရှေ့ချင်းစံချက်ခါရုံကိုညဘချက်ကိုချက်ရုံချက်တမ်းချုံညဘလုံချီဘေကင်းချက်ချူစီတေဆုနော်ဒီညဘချက်ရုံချီတေချက်ချူစီတော့နော်ညဘကန်စုံတဲ့ဂျီတန်ချောင်းညဘလုံချီဘေကင်းချက်ချူစီတေဆေဆိုတာဒီညဘချက်ရုံချီတေချက်ချူစီတေဆေဆိုတာဒီညဘချက်ရုံချီတေချက်ချူစီတေဆ example. 다른 시 루닝 미디어 왔다. 딱시 친 정도. 더군 딱시 쓰고 나도 좀 더군에 딱시 나 친구에 배 딱시 야만 기부 제모도 밥에 최소한 3살 가다 나서 줄이야. 밥때 최소한 3살 나서 다 그 개발다 근데 저리 딱시 친년 제보다 짠나 버시 사람 나와이스. 자주도 좀 안 자주 가이센 저도 야 빠요야. 안 보고 하다 안 봐서 연구도 줄 미세 보 가이스 지레 주신 제모도 된다 말.
1: 자 상고라.
0: 자 상는 뭐 좀. 네. 지구도 거는 좀 잘한 나서 땅 안서 나서 당도 가만 얘나 좀 나도 같이 또 네버랑 뒤도 네버 믹스 해 가지고 같이 주고 라나든스 같이 셰슈 발나든 같이 르베 딩 나든 거 소소소 네버랑 네버랑 게 나도 좀 네다도 같이 음질을 안 개발 네베가 믹스 제와 같이 네베 믹스도 네버 멤버랑 땡베 네다서 다 보면 되는 거 같이 믹스 되게 따디고 그래 다 추진 되게 공수 다르게 간선 공맹이 안 치다가 된도 추주 들고 추민 소리 근데 저도 추주 또 네버서 간소 야만 찍하게 답이 나도 뷰 뷰지 되는 간소 뷰 맞지 찍이 들어오고 단도 되고 다 되지 엄마 이거 줘 엄마 이거 자
1: 이거도 보지
0: 이거 뒤 어디 하게지 이거 산 이거 뒤 야만 땡고 좀 믹스 있고 젠 콤보 주고 잡고 주고 야때도 막고 뭐도 막고 야담도 선 다들 야채 꿈도 님들 같이 꿈도 다음들 어떻게 내다 중심 쉬고 태어 어떻게 당한 수가 있으니 내가 벌써 영혼의 심지다 먼저 가시스
1: 되시죠
0: 만약에 당대 건수나 그래 다디 조조 등들 가서 또 뭐 거든이가 있으니 니즈 조 사단님이 쇼래 사단대 공시에 되는 내 벌써 이내 다단대 등대 오는 소 가서 망 치즈 가서 진내 당대 이 공시에 신나는 아주 요즘 조시리
1: 내가 좀 망쳐
0: Dindu yung hansu, ta ngon hoyo gondi satan nyi ki toni dusu gore li.
1: Lesi, la la.
0: Satan nyi ta kye shi di gansu, na mang shu ta lakpa tu tini satan nyi chanwaan di gansu, ta dindu yung di shi nangansu, chilu dindu suwa rikwa shi, li feng shing guan jiye sarim duke.
1: Owa
0: ta dindu shi nuna na mang nasa mre. Owa ta dindu gansu,
1: ta
0: ngansu dindu yung di shi man shi chumbi nasa mangu chuk di yini, dinda ne jang nam shu chi ta ngangi gondi lop ta gara yi gansu, jangar jangna, manzu yung di dindu chilu suri yung di shi, li feng shing guan jiye, feng shing guan jiye. 어다드네 무슨 관계에서 나뭐 숨디도 쫓치주리 나망주 당주 들으송하는 내가 이제 찍디가 이게 숨디가 그래서 찍니 찍나 내모디 유진샤 소리 니네 전에 가서 간 저중 정도 간주 그러니까 있는 간주 중간에 저중 정도 세리 양 가지게 양 간주 명다단 이게 쟁가 쟁나 두세
1: 그래서
0: 나 니니 계주 근데 좋았으면 간주 쟁가 쟁나 들 간주 이게 쟁가 때 간 있으면 그 계주도 다 뭐 내다 저러 봐 내다다 때인 뒤 간주 다 만주 근데 있으면 쟁가 때 간주 나제 내 법스 좀 말해 내 법스 때 간 있으면 치치 락베 양아도 치 체다고
1: 치도 체도
0: 치도 체 이내 그 개발다 그건 치도 체면고 나도 법이 나 나에 내 그 근데로스니 제메르면 저 대신 다 대립비면 치 되는 게선 선이 간거 소나는 게
1: 야나
0: 지금 봐도 치진이 얘 교시오 얘다 이내 락바도 그 얘가 좀 가지 그 치진들 법에 내 들어 가지 지금 그 등등 등 제시로 뭐 정가들 찾아내는 거지 내 님에도 보여주시고 저 저거다 이내 너수 등도도 가지 님구 친구다
1: 죽지
0: 않고 나와 뒤져 봐라 이내 나도 짱것도 있는데 그걸로 또 짱도 죽지 않고 이거 봐라 그 도수 렉체 도수 내면 좀 마셔 이거 봐 나는 지금 그 처하여 봐 짱도 이거 너수 이거 봐 맞아 지금 이제 공주로 도사 정말 어 어디 내가 자상 보고 좀 서둥기 맞아 잼나들도 땡땡 되지 딱 쟁가들이 기대시고 쓴 쟁가들이 아주 좋아도 같이 없으면 얘나 치중 가는 좋아 소치고서 치중 치중 얘나 땅 아주 락에 좀 미치스라 좀 미치고 얘는 좀 일단 내리고 그 얘는 봐서 좀 미시야 대린 대는 쓴 거야 부주 숙심을 이제 그 얘는 부주 미시 야 내 내매 내 내매 기대 개요 말이야
1: 저
0: 치중이 야 나 그래 나 치중에 나 인도 간서 지내 그 야마 십지 나 그거 봐서 얘 맞다 근데 야 다른 능시 양무주 근데 처럼 나 다른 숙심을 이제 좀 말이야 그 개발서 말이야
1: 그런다라도
0: 그들이 진행하고 당원 뒤집어 학바도 가서 레프 나도 단지 정중들 당도 가서 아니 저 당아주 주도 가서 학바도 가서 정중주 당원 가서 단지 정중스러와 그 당원이 개박다 가러 오시는 거 쇼게 만주는데 돌아가는 따지 엄마를 계속 야나 치그리게 깜부 짐도 줘라 전장세리 어디 그 쇼게 많이 깜바 하는 거 죽기 위해 하는 거 꿈스러와
1: 쇼게 별 하는데
0: 가지 가서 단 쇼게 니 세름다 어 치비치 치도 되게 나서 아니 추수 카제신 그 까만 추수디 카제신 그 까만 이슈데 다 카제는 망치스 당한 추수 찍 얘도 없다는 데리고 나지디

0: 지구 차안돼. 안 저도 지지 지 야마 때문에 직접 하고 라고 주야 칸 대비서 생활에 야 땅대로서 주고 문주고 미세 캐지고 미수 딘대죠. 딘딘 우리 안 것도 좀 가신 구 가서는 그 구는 것도 있대냠 생활에 어 어디에 내 자신 군이 이기다 벌써 내 생활에 다 맞아. 그래서 그 어디 이렇게 개발된 데 좋아. 저 잘했어요. 맞지 닥다도 이게 제 말은 내가 뭐 어떤 거 봐. 내지지.
1: 롤로 안지 응난 좋다 탄데 그런게 담 들려야다 네다 다는지 디그레 모다 큰지 텐데 맘 순남로 알 무슨 남로 안난 좀 별로 소화 리그리아 다 지금 주도 지여로 말 이미지 다 지금 동로리 지여로 야 지금 지루베 탄데 지여로 말 지금 소소리야 다 지금 쪽이 그랬다 캐주스 님도 속이 다 주야기 틀람디 샤스디 가바샤는 거
0: 인더스리스 다 안주 별로 소화 배트는 다 안주 디르 말 그랬다 딩두 시다
1: 지금
0: 내지간 가져온 거지. 자든지 면접 자든 내고 뉴 토디 다다 니네 땅아주 이 문구 저데 이네 땅 무엇으로 땅아주 면접 제야 저 말에 이 자든데 그 유 가르센다 매이 겨제다 매이 리스 지금 자 니네 자 땅아주 면접 가지고 선 수우지 쓰고 안 되는 거 수우지 오 어디 남아 드라닝 소시다 된다지 다시 뭐 쉬운데 돼 자게 그 말에 다 내고 두째 비교를 누르고 간서 지금 소리 때 보니 가서 매이 겨제가 땅아주 매 문구 저 치고 매 니노로 다 저기 간서 장한 대에서 창을 구선데 맞아 매 문구 저 내고 대선데 반지 근데 나 좀 어두수 간서 통매도 그런 간서 듣지 않고 근데 나 매 겨제 집에 간 디퍼로 간서 아 되게 저도 많이 매 이게 매딜 숙취해서 와 이게 매죠 매야 딜 숙취해서 와 이게 그 매죠 이게 드라닝 이게 제 우리 근데 때도 뭐 주는 간서 생우 사장하고 메디디 오래 몽고지도 수배제 당 오래 다음에 또 수배제 잡에 다음에 규류 누르고 무슨 상태 다음에 카지도 간 좋은 애 장제 중국가 있는 면접 집에 규류 누르고 안 나든 얘기 다들 뉴스 하시는 건 면접 집에 규류 누르고 카지 당한 좀 루트 몽고지도 간 좋은 회사 저 신조 만도 당한 정기다 간서 차기 야고 좋고 나도 그 대신 나는 그 루트 그 면접 자리 같이 단진 두산 문이시 다 강북 미 상류 상류 시도다 가르게 초 이제 야고 차는 되고 야고 시행으로 와 그 루트 다 챈데 면접 지역으로 와 다음에 간 신조도 우리 몽고지 간서 도수로 간 좀 미쳐서 좀 망고지 땅아도 니만 루규다 챈데가 맨저스 쳇다요 막 망고지 나르다가 가지고 난 제동 야오서 세종 매제 세종 매제 아니지 루규 매제 쳇베 그 규리 규르스도 아 다만 뭐 좀 먼저 내 매제 제가 한데 나한테 백 닝제 백 내한테 닝제 시험 봐서 말해 내 이제 매제 줄도 제일 깔래 가고 싶도 막 맞아 보면도 미스 때 이제 남산 니문 니숨나 된다 지나 누구 남산 또 모든 데 지와 가지고 그 규리 규르스도 그 무슨 아 그 나선 무슨 경화셔 그래서 내 매제 그 땅아서 아주 매나 로고스 봐 매주 나게 매주 되게 약은 뭐좀 매라는 것도 아주 매주 치수 자도 뭐 무슨 갈래 하고 싶은 다 되게 간지 지네 남지문에 있으면 고 남지 삼 많이 봐 매주 세시로 니네 전 네배 문제 당긴다 뒤는 유림다 고고 우주지다 고 대지고 독립주 고로 심주 심주 되지면 아주 매주 제가 하고 싶고 대인도 가지 치시고 토대보다다 독자 시고 차든 게도 안 나가 좀 오늘 장제 그 매매게 되게 좀 시고 좀 되게 좀 매되고 아 치고 벌써 마다는 다로 와 다만도 치고 저 단데 매 调제가 매 이제 좀 이게 제일 규리 누르고 뭐서 춘지 투거리 다 있네 간지 지금 되게 간지 그걸 좀 가르는 거 쇼트 가서 매도 단 뒤에 이제 슈크 침바 슈라 치도 좀 오늘 장제 그 누구도 뭐 이네 만도 뒤주 그지 이제 만도 제베 맨주 담에 규리 누르 뒤도 뒤도도 간지 침변 뉴이나 개면 뉴이나 다른 음식 대신 그 쇼트 그 가르는 간도 침부터
1: 제말이 안 내죠
0: 미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 슈크 침바 슈 뉴야 순데 다른 음식 가지는 것도 안 됐다 안 돼 정말 뒤지도 소보다 단대 간도 매일 이제 손대 있는 하바도 간도 침부 침부 주고 뭐 임바 가슴 아니 너는 간도 미 왕자스러 와라 왕자들 규제 가지고 왕자 미
1: 미죠
0: 다 왕자스 내가 간도 단대 이게 뒤분데 샥주 무주 가지냐라 나와 우리 왕자들 나오면 이제 왕자 냠산 거 뒤뒤 샥주 제네 편도게 막 왕자 짜든 냠스도 대연 간도 근데 가지를 간도 wangsa nyay maa tere, mii wangsa sengwaa re, indir pukdu chi mbo re. Paa tene chigi tanda kanzu shungu chi chi tabu shasha nungu ne, changji kachi yang bu ju, rengala yang kachi mbu juwa nidu gu di chung kachi tanga nzu, buku pui naa re, bomi naa, buku bomi sunde, tanga nzu, loo shik chung nup ju sunde, nungu chi tanga zin, yun tis chigiri kanzi, taa ini loo, dunsa nungu chung yun naa se sun, loo chung chiri mungu naa nyawarwa, kachi hakwaadu chansi kem yu sunde ima she, nantu nyanga chi moro kanzu, chi tanga zin kanzu chansi kem yu sunde, nga me tuzu chuk chi mungu.
2: 직튠 속배 도시 땜볼조
3: 양균 럼프 사바라 베베균

0: 主要是顶级别大学法律看不看设计给是俺做平均级大学法律设计区呢这么容易写约该家庭苏金华以新南下月前起诉顶着席即将所给度念月天内苏金华以沙堆天天点心行就沙堆级别冷不如给我怎么约各地区出来法律呢天葬苍面所谓水军级军事怎么写约
1: 天天见给所在没了细菌气味从来没提外讲品天天出多米中了所刚穿越南部的军队东的皮革别其他的前年比瑞吉米勒米勒帕的军人级别忙着给军事所在提前天见堂细菌见给团在所有军人心中三倍冷冰托给干内持续性热度计苏金华已绝育天天苏金华已从来忙不了给他了
0: 言论常规不给你吞别别来给确实不担心龙爱人却在天马前面举你懂家面专门写罗比如出来怕累是不是立足穷于你懂家面就什么罗平常铺地三十七月公司脱轨前年做过堂所刚主义你结果做过堂切不及出来怕累讲出来见堂参天间给吞给吞什么是立年你来怕累吞在七十张牌了忙都清于
1: 有人偏见用个呢托马拉马雀拒绝员工点不起月个给了一人给俺做个给忙做他这我做的马雀拒绝有人女主级别他们对于苏清华以求了你我们小天鹅在是银别从来点不明俺最听人过人工点给你女主级别的你你抓过来从来没了甚至没有为切都银些我这接不他点不当军队给女主级别那么水体脸
0: 中央级行政团长聂东他怎么了偏把特约了天天听过了电影不把他不那么样加些的情绪三队天天行政团过了电影给了给吞在了两年二位洗澡去把他推送所查到给从天来的他车机冲看一年越过了正宗所他们拿着这里兄弟这边就来旁边人民心抗中杀到你借用三年卡托陈总签约
1: 俺都军界没把他忙都请不停了顶爱苏月琪吞女机现在年薪我才推到请约这里年冬家面也是走着留到我东边等就脱不得杀鸡苏宅区三八我也是主年几乎出于听了不见给军队来人几乎出过堂给了给参天间给吞女你不切切的请别没把钱呢落来吞在顿松东是有一把人吞来人把给了军车
0: 普迪萨在参与公司第二平常级出来爬来所在间去国内团结情感谈只有三对级开往大特别别三年提给三节开来通过的决心明年爬了出来爬来团结人在一起呢同桌的起来改约不是爬着给人娃穷穷行李说了出轨电信穷穷提天天蒙住团来西都求的没提外忙活了平常级出娃永久穷行
1: 法律群众太阳心塞及名将都不是群里解用他怎么领了杀队登局决心月下面母体就是错爱国门级别四个地面级开发提修业家家通过某动词擦个老人用啊东北人级别该在地面马干级擦个老人民南级科军人原配冷地堂春配冷地镇上级马干级擦个老人龙我东站军队别
0: 龙洞站军区别新设计院通过通电人主要在电六人交给密设计其他贴培训局及社团人员及孙杨区别村大西的区域在金藏给多个级别通过新年闽南籍新都干部区别沙公给闽江西的区域在越天闽南籍策划堂初的两都值班马赛越过王门部培给人员两年七月多样区域
1: 今年培养院长人别玉米人员学校擦个绿家家突破的学馆内为侧心都撤行让院长人别玉米人员学校给军人把专门喊命擦个绿过了仓行队捉干土特别每个说话谈托多了拍下作画公安路边出席几年家家突破水电公众谈过了屁股休息点雨人工给参数行队主席康能没做的肯行 消息参见的因为越过我去如果在他国内跌不疼对应给破坏群运能通过刚恶住赞誉
0: 越过我去突破洞车么他真大气马拉地被控制了一样家突破路给越突破洞也破了忙都抓他对你主要在电给地方忙都抓他隔壁一样家了破把几级各家七八趟越过我去破把成个电给隔壁钱你突别提醒他隔壁几度这你隔壁南北庆越家家突破你越过我越原配冷地他春队冷地气 真正牛人欺人，你把他抓牛隔壁，心塞西的丢了越。越过来的汽车卡多，家家透过东岳长个规划，忙过通就越。接到给中国说，长江心塞的，我在龙岩洋洋东边，民众给心塞的改查区塞，我瑞七路清越。听我把他抓牛隔壁，民众给心塞西边没了点呢，沿用当他们过了西边越过完了，请啊，参考好了用呢。
1: 好把头呢，通了汤，第五季呢，自家贵，天猫门一边，中呢，两年吃就一万个月。他的家家土伯提，我说你，还小就几十多人年纪，全都是穷的月。许多穷的行呢，马上总给，擦个老了，家家土伯啥个，就啥子没有把天呢。专门他们年龄区别，擦个绿，过了仓，新队主机康贴，给着七十一把汤。忙些说落水不落，越过完每天。 接着初冬哈怎么了？年年学学堂，家家突破破吧，提升就哈怎么总个月。对我上那么多春节对么呢？他这北京浙江都总会跑的。现在给多个级别了些新年，初九儿团来跑了，家家突破贴，龙个东站的团员呢，龙个群众给四三年，家用给人年名将跑了，普及了充电。还有小学一，去春节人心去新三名将去，拆起了球员。
0: 别让人中间我们人类学校一边，家家突破题，有一题真心的，这大都不是缺马赛。推销的谈起就直对级别，人类给真心去读研究的越。人类人心气味，家家突破真多切过了，突破同人中南气味，观众明年学习，人类呢学别一万个月，现在端看了，再看人突破人不点呢，准没改变。观众提人学别，专心切入去把马赛。
1: 挑点人心气味，继续吸毒养球的月。家家突破新三年，改着月别人年两年那么长吸毒球的月。写到全国的行呢，名额了，人龙给新都脱学呢，好吧，家当是不是一定一不的？三年提个名额呢，就呢，家家突破第二，我三年军点给突破新年，现在给两万了军多堂，多个亚都动员，出球的去突破的球的月。
0: 软件中人别，我们人类学校给军人把马上总给平民出去的那只把银币，专门他们。年冬见面就好了，擦个好了，过了仓新队主机扛住你，家家特别抓我们谈，现在开会写不出来。第二名先改查区域，年冬见面就你了，人家师兄给解决了我，空给每日给天天收通谈，从十月过了年年扛送这些，年终结账七八年。 从热心没得把人压到清远，年冬见面就对了。我们过了提松家堂，人家这边没有过了车，家堂出去等你。新队捉岗准备堂，天天人心，球队人心去，每日给天天收通康托人不得穷外。你的讲这些军，家这里小心起呢。年纪了忙些说，越过我松家那怎么了？年年学徒几月？他这专门他们过了长新队主机康去，越过年年女朋友二月七日庆典。
1: 老人用不过了，这煮粥盐点不用给我了。行了，我们举了春边，虽没了些，可把它修盐。我们虽把周边凝聚满年，比如给山东人来给其他澡堂，山东人来给村里给老周都有了，山东人嘛给人中看不了口罩汤，错了个性记录，特别穿越。满年，出去给人当起我吸引。
0: 头上水龙根被杀脱了，满年人中看不见每日了难为，有点压血的热。马儿给吹在起了，出去堆在忙外，三堆水龙没当我谈，长儿过别，你不请不点雨。有的给天上忙起我了，马儿烧着起就有把谈，军点给吹在我，到我卡些年头不了，长儿的茄子，对云体外人我娘子起土给雨。假说么你？
1: 贴着马的汤，吃过，擦起水的，天猫没人别，主要是电鱼。咸阳，忙着都马的去面具里边养，你这边没人怕了，军人前行，前面撑不穷个马个了马的球呢，那手穷都抓汤。
0: 미가르기 멘자탄 세네추나 긍지 럭지 미디와르 편바 쇼저탄 셰즈 감시에 치워라 주즈 대편이 뉴스에 되고 유바 제리 다자 제단 제나 김상 창마라 제숙 최제리유 노동계 균도리 자수모 소당의 양 균도 침부 중유 제숙 최제 매배 론다라 사드 미남기 수균기 동모르 띠니 자수모 수기유 동모다 제숙 최제 와르기 케바라 치슈니 자동난 자수급 미슈라 띠니 갸루 띠니 시에 갸그바 테리 대니베 자수당기 케바라 대상 매매 왠장 퇴주탄 미즈웨테 해바 하장 침부유 제숙 최제 더겹 중리 수균기 동모 중캔 진후도 친유매 왠장 동모니 나가미 요체 잠민바라 디니 뷰르기 서도리네기 교도 선부시 인라 디럽젠기 럽긴트 사드 미마기 삼베 링네 춘베 뇌체 시간제 과거 중심도 사르괴베 캐노로 차동 닝제 총강식 통유 총강티 야신부 메장 대낭 소다 쩌미 나조기 수균기 차동탕 소다 닝베 체드리 소다 닝베 슈루소 제지부르 샤유베 제된조의 현재강 충충시당 잡아라 사드미마기 가제 레전케 로트 전용비유 제세 충충타 상람카토 통망슈니 자간인시 유대계 미나 자간낭 주교를 가보유바마세 유고로의 심세 77세시도야 교리유 옌덴 주시나 마라 또피와타 주의기화 로아르 편바 제기 캐주 딘유지 크유 팅럽기 심주 레장 마라 함수여린당 침부댐바 딘반제유 낭산의 인배 유고와 시기 나릴라 지교를 가보유 이내양 사도르릴라 지급 내도 치우에 자수마 통지 내도 세토바탕 류슈 개토기도 나야 미망고다 냠도 대대 자수마 통긴 효유식싱한 지교를 가보유 지주도 도나 지교바 시글라 마르니 죄제 치우에 사자식 인배 균도 추급 체렘부크 김산 망치우에 마르티 장바탕 오제수아탕 냠토석이유비 수주 용부용기유 딩럽 수주 리지 개전키 사도로 초와긴개미나 니마릴 마르키 중알레 마와 사미룬라 대 캔덴 초제라 지디 색세탕 통제리탕 제조로 지척비 저것도연도 론데 추주리미추 마르티니 사도미마기 소외 초 강사 지대탕 제네유라 사도미남기 미럽네 미럽파르키 차론추 매도 매로의 소주지도 교류에 다자 많니 사동 코나 민바라 대사들 루주기 푸주라 딘방치에 유라 대외 링내기 천다시 인백년이 사들 부주기 초와타 낭심타 용수제유 생각나 맞소 텐데리 생각 규주시비에 나 눈암 시스미니

中央龙津人民经济协力工业覆盖龙津市按照地灵给列增参谋宣传天界的按照列增三百的突击技术天界的生意母体按照列增生居日化月生意给列增规制卡相似提案出自主部内对不怕了几个给几句给一给四段列增动用它出自东部内给不怕了生居列增动用出自给不内古别怕了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구분의 주버 파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교 추즈 주분의 중립이 파라 암계 추억듀 레젠 소 동교 추즈 중립의 쪽송비 파라 생규르 레젠 동교 추즈 쪽송내 주십이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주십내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주영안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 바라 선규르 레젠 슈주 추즈 주둔의 주업예비 바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주업예의 주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츠지비 레젠 동요 추즈 주르구의 니슈비 바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이비 파라 암게 추억듀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이네 니슈 짜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이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즈와 유 헨게 심자난고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农村认证企业员工，票给农村行。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土鸡鸡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徒爷。天涯秋水出版的东北派，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赞东脚他，秋水东北的给不派了，三脚列赞东脚，秋水给不的过别派了。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전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전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전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주피내정의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르 전동요 추즈 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윌레 전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파라 선규르레 전쇼요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 전동요 추즈 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레 전동요 추즈 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 전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정니비파라 암게 초규레 전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 전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규 저와유

0: 新疆人民共产党向来是中国人民党集团结合五年内，龙洞区中央区集合主席、结合级主席、中央盟委级主席习近平年年总统到湖北省总书记国墓，民党粗犷节目的筹备时，中国中央局集合主席、结合级主席、中央盟委级主席习近平年年总统的筹备马赛，总协开心闹事。空气体育政府随喜堂、六连大话语，中国科学电台制作人陆龙路以上期节目为报道，让给局长马拉塔。
1: 中国民主进步趋势三米七八的脱落前进。中华民主国家的六部级五局体国特别委员会，安全一级电波塔，民兵电给起，空特电波日日新不息。六周年六七月中国共产党塔，六七月中国民马，六七月中华民马集团结合不拉王华的联系年度党员。李强给年年从头做就那沃塔，赵乐基塔，王沪宁、蔡奇、丁学祥。
0: 李希韩正杰年年从头的学员不谈，中国谈积极给民间解散各种建立，中华民马集团结合及中国拉这些政治需要不是。民马粗犷项目了，随团从前途，罗威南巴拉扎新，团结起扎西北南北看去不是。主席的被逃脱，我们这些被解答给予不谈，记录交通工具是不是事故六年，年度年资助路线被，恩格项目提大，他的马一车途，扎当热度起来。
1: 记者出席酒店谈，刚么送去一趟。中南谈电别准确人员去，习近平所党谈结合及国际路段，随团重庆都批不谈。所有人数天面叠不着看，天内习近平给松懈开心闹事。习近平给，俺党中央谈，给是积极抗击持续年，给用美丽卡给密码谈，中国密码精准码给规则不谈，拆迁年度本地白马，满足党小卡谈，党小康那样密度被免了解了。
0: 推进给这些的连续剧团，香港民生基金会议办的团，澳门民生基金会议办的团，台湾话，企业做小白办的接了，黑山水美给什么的小剧团。团员人员呢？中国组织旗下了新国团，加入南京杂种结合团，给其初步接了宁塔布内土地及小剧演戏松土。习近平去龙洞区团队呢，让这党给民望给内成立，别准全面接不住。
1: 边疆控兵先度牛肉团，解锁榆林电力区为我三十千亩泥堆一百团。可用呢，就近解锁军车的话，切据罗家塘坝塘边别特米边五角的雄心。可用呢，解锁人路停车间给多片结合证据，罗家塘坝泥边别特米边小数，把俺的亲笔断绝进行。退个地里，中国三八了，怎么能用呢？土狗的切片，中车拖把了，俺做包包接瓦团。
0: 中国南北停车间给活动电表团长了，一起给庆余接送度。习近平去罗地小区党用团，改用空货层面，也给村里团，各级别特批。罗安县给七十个中学把总体拉大的前年，雷顿卡拉工地电梯东线区，让给一边就给女秀铁块的前年，短途举报团，三八团两百七十五卡路军化，还将七百丁秀团孙秀文不团。
1: 党团结合及旗下了，从这三八团编制三八团员接送员。习近平给，俺村电脱亚村给两个记者为公司群众团，孔平给都是三八七三八团，念了开话，群众呢六大的七八，孔平给南部三八九牛的对吧？九十九国营二百顶十的动画，孔平团底下几个车库二百六八的七八，并就军团俺三八团六百七十五孔平主角的工地动画。
0: 满足建联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落实被密切团、连锁电梯动画节前提， Tsoka yeyu ni pargi beri ta nyamle sabi ta Taiwan rangzhen serbe kache dupshu la dungdi tajik du dungwa. Chicho dupshu yi teto chebar ngogu cheba. Tsoka yeyu ni pargi jewa siwe kongdu pewa ra gundi dungwa jegi tongne. Mege kongpuchi gyurgi chasha chenpuru gundi dung gweshi denang yu. Xi Jinping ki, nganzu rangzhen rangda ki sidi chichi sichu gyungkyung cheba ta. Kola chibi chogu chenpushi tuengyu chekyuru gundi dungwa. 미르기 레완 직튼 소부 소규르 군디 동아 제기 동네 균도 단성 신눈지 소네베 점리라 땡케 정신타 창초 인류바 대외 망와 능구시 내수능유 내년 총도로 쇼겐 제수 당동 비진도 유베 중국 중앙 첩지주기 오윤타 중앙 수치초의 수지 중앙 무위기 주시 巡파 계유미마 투소 균련 오윤 행강기 오윤장 巡파 계시 지급관기 总理 巡파 계통 오윤 계급 더시 오윤 행강기 주시 제퇴미마 침강기 군진 제퇴미마 십주강기 십주구지 계용 시주기 주시 巡파 구지기 권연의 7대 낭비 로등 평화 중앙 무위기 오윤기 견시 용비 로등 제유 중앙 등시 망소기 제유 대가탄 비진 총결기 경호로와 망주 당쇼카기 중앙탄 개용 소송념지 현소기 경호로와 당쇼 강란야 미도베 미네 퇴미 비진 도유비 제지타 지지 세년기 생두 자가 톱킹기 퇴미 개용기 예주비 상화타 문퇴 미네 퇴미 미리스쿠기 딘링타 콩비 튠지제라 제지 개진 시작비 정용 미리기 퇴스미나 비진 도유비 香港 믹스 시즌쿠기 미나타 아우먼 믹스 시즌쿠기 미나 뿐더 타이완화타 제두 중국화 치공 중국의 퇴미 중국의 자두 계급카기 흉서파 중국의 자두 계지 직수카기 퇴미 시계기 릭지 캐첸카직 소캬 내년 총도로 쇼유 가주 주양주 중국탄 시계기 군주수 중화미마 지툰 계급 운인리 롱두주 듬듬코르와 저시딜레 슈바탄 중국 타르게 공비타 미마 대기 대탄 용비 민두 슈싱 중국 민마타 점린 계급카기 민마와르기 자조 개와 지시 파도 내비 민두 상부 슈낭규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루튠 조자화 구담네 롱갸코르와 정수중의 슝무 총도 다오쿠비 친주구니 비진투 소부시 중국 중앙 첩시주기 균례 우유 기용 민마 투소 균례 우유联康기 우윤장 赵乐吉 슝무 총도 소부시 루튠 조자화니 중국 공산당기 표충당윤타 유진냠세티비 로갈슴가르키 공산정로기 특징바 조미제진기 스타지바 중국 공산당 급주시비 중앙첩시주기 오윤 계수지역관기 팅유 종리시연바 급구비 기용미마 투소 유린 오윤련관기 오윤장 슌부제시 중국 중앙첩시주기 오윤 계수지역관기 종리시연바 장고친기 슌무총두토 루튠 조자화이 월동초위 구즈시보를 청수주부타 콩키 대심대부타 땅라 락섬남다이키 첩시시규타 외토 딘주타 딘주용우주키 레교주수 로즈댐부 교주타 제지조표비 베트민도 법차냠미타 정주년비 염주상부제라 롭종수니 중국남비 팅접진라디니 계급도진组织타 미지 가타르키 자자 러브체를 초용내 구디 동치 리키 사르바티오의 지화 규마체발 부유구 시승부시 규미마 투소 유린 오유린 칸키 오윤장 选바 丁종리이 중무 총도 지교나오시 총도마 소코 赵乐记이 루튠 조자화 인인이를 투제나오시
0: 디글레 군의 비비네즈 다오고베 진슈 군인기 지주 중국 중앙 첩지주의 균례 오윤 계세 직접관계 총리 选바 중국 코리오당 공백이 계제념례 운유행강기 주시 딩쉐샹 비진토 계제념례 운유행강기 예도니 저조류로 조낭 슈보마세 송세야낭유 딩쉐샹기 시진핑기 중함 시베기 공백组织호 중국 중함 시베기 组경라 춤제 하장신부톱니 계제지소기 켈렌강리타 세대응악주톱유 롱아생기 철규종합회신 중국 변조단 지소 공비디 균용례 방미 초소 강교 제교를 도바치바타 방미 대용기 공비 밑빈 대비 개선 대바타 랭겐단 제덥 대비 슈단 대바 럼루마라 대비 차 담바 용마 제교인비 제배 중국 조경 시바디 기림 사바 침무식의 토토 립통이 리지 송유 딩쉐샹기 균투 공비 용화라 초카기 락단 진리 방미기 초소 교교 공기 최고 숨대낭 유티 今年, Tamba Tunila Dinti, Bangmi Tenyu Kongpila Gundi Dangti, Kola Shibu Numsi Jujunta, Gengu Nama Rengsila Sungkup Chachi, Dengke Rengsinta, Chengnu Narwe Mawa Nungupata. Nini, Sensei Sardula Dinti, Bangmi Gi Tunji Nuba Sukyung Chibata, Bangmi Tenyu Gi Sensei Gakdoro Nyamji Topiwa, Tunle Chengzi.